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1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도미의 청포도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올해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절반은 지나갔고요. 이제 남은 절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면서 너무 더위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7월엔 어떤 재밌는 일을 해볼까? 청포도처럼 상큼한 계획 세우면서 7월을 반갑게 환영해보자고요. 8489님 사연 주셨습니다. 누님, 전 지금 신문 주우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내가 서예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고 하겠다고 저한테 신문 주워 오라고 내보냈는데 요즘 신문 구경하기가 힘드네요. 고물상이라도 가봐야겠어요. 아, 서해 연습할 때 신문지에다가 하면 좋죠. 먹물이 잘 스며들고, 어허, 아주 아내 사랑이 네, 지극한 8489님이네요. 그것도 신문지 찾아오라고. 요즘 신문지 구경하기 힘들걸요, 정말. 일부러 사야 되나? 어쨌거나. 8489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유, 아내분. 취미, 고상한 취미 가지시네요. 서해 좋습니다. 김도현님. 신청곡 김재희의 누구라는 그 사람 주셨고요. 4723님의 신청곡은 윤승태의 여보세요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350님께서요. 현미님, 어제 양평에서 동창들과 우드 파크 골프장에서 아주 흥겹고 보람찬 게임을 하며 모처럼 신났습니다. 제가 꼴등을 했는데도, 아이고, 꼴등이요? 잠깐만, 꼴등을 했는데도 쌀 한가마니를 받았네요. 꼴등도 존중해주는 우리 춘천 기계공고 7회 동문회 칭찬해 주세요. 쌀 한가마니 가져갔더니 아내가 동창회 또 언제 하냐고 등떠미네요. 크크. 아니 꼴등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요즘 뭐 등수 매기고 오히려 애들 학교에서는 이런 말 듣기 힘든데 이 꼴등 아주 좋은데요. 왠지 사랑스럽고. 1350님 춘천기계공고 7회 동문회 네, 자주 하셔야겠네요. 때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나중에 또 뒤에 또 대회 같은 거 하셔가지고 또 성적 좀 모르고 그러면 그때도 알려주세요. 0634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와 공방 오픈하는 날입니다. 아, 공방 오픈이요. 서로 각자 제주와 부산에 살다가 나이 60이 돼서 고향에서 공방 오픈하는데요. 오픈 기념으로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옆 가게에서 너무 재밌는 라디오를 듣고 계시길래 저도 홍보받고 왔어요. 이제 저희 가게도 러브레터 틀어놓고 회원들과 들을게요. 아, 어느 동네예요? 제주와 부산에 살다가 고향으로 가셨다는데. 네, 0634님 새로운 러브레터 가족 되신 거 환영합니다. 재밌는 사연과

재밌는 노래들,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언니랑 공방을 오픈하셨다는데 축하드리고요. 아이스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경수님, 최진희의 요정 청해 주셨네요. 최미정님께서는 방시리의 아 사루비아 신청곡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이승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집에 갑자기 식구가 늘었습니다. 아내와 둘만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손자 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랑 늘 티격태격 하면서 사이가 별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둘이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을 했을 때 며느리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속으로 아들 녀석이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의 고비를 넘겼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만 흘리고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이, 괜찮아. 뭐 울고 그래. 억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갈라서는 게 더 나아. 애들이야, 우리가 같이 돌봐주면 되지. 그동안 당신한테도 막 대했던 거 기억 안 나? 난 솔직히 그런 며느리 없는 게 더 낫네. 그렇게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아이들 학교를 옮긴 다음 짐을 싸들고 손주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두 개를 애들한테 내주고 졸지에 저는 아내와 합방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편히 자다가 아내와 같은 방을 쓰니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색한 것은 별것 아니지요. 갑자기 부모가 헤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아이들은 얼마나 서먹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12살, 10살인 두 손주 녀석들이 어떻게든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밝게 지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까봐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것들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렇게 빨리 철이 들었나 보다 싶습니다. 어제는 손주 두 녀석의 방에 새 책상과 2층 침대를 넣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오느라 이불 깔고 바닥에서 자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두 녀석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지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말했습니다. 이젠 딴 거 말고 우리는 애들만 잘 키우면 할 노릇 다 하는 거네. 아내는 요즘 손주들 밥이랑 학교 준비물 등등을 챙기느라 바쁘고 저는 아내 대신 청소나 설거지를 도와주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주들을 챙기느라 바쁜 하루하루가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들과 손주들이 앞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가 힘껏 도와주려 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오늘 사연 주신 이승구님의 신청곡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드님과 손주들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시는 모습을 잔잔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죠. 자식들이랑 손주들이랑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 말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다시 새 출발하는 아드님과 손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승구님 마음이신 거죠.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앞으로 아드님과 손주들도 잘 지내실 겁니다.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이승구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3209님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정해 주셨네요. 아유 예쁜 노래죠. 정한식님께서는 하춘화의 하동포구 아가씨 신청해 주셨고 강영철님께서는 김지혜의 사나이라면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해달라고 하네요. 요즘 기운이 딸린대요. 그래서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피곤하냐고 했더니 축구 챙겨 보느라 피곤하대요. 나원 참. 딴 집 남자들은 퇴직하고 새로운 일 구해서 열심히 돈 버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네요 하셨어요. 아니 박성자님, 남하고 비교하면 약간 네 이거 비교 대상이 된다면 조금 뭐 부족한 면들이 더 부각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네 축구 챙겨 보느라 피곤하다고 하는 건 저도 조금 네 그러네요. 남편분이 몸이 좀 약하신 건 아닌가요? 박성자님,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제가 드릴게요. 이 드리는 선물로 보양식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226님께서는 한경애의 눈물 속에 피는 꽃 청해 주셨어요. 오현주님, 김정은의 나 항상 그대를 청해 주셨죠? 오늘 들려드릴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주현미의 Love Letter. 오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김도향의 시간입니다. 함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 김포 쪽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 양촌 나들목 부근인데요. 화물차에 싣고 가던 H빔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청남 원창 요금소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권에서는 빗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금호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1차로에서 소통이 가능하고요. 2km 구간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창원 2터널 부근에서 두 건의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1터널 부근부터 7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지선 양산 쪽으로는 대동 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바로 사고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번님들의 추억의 밤 들었는데요. 056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9039님께서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팔꿈치 인대수술을 하고 두 달 만에 출근했어요. 아직은 아프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일하러 나오기는 했는데 살짝 겁은 나네요. 그래도 러브레터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팔꿈치 인대수술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막 뭐 물건을 막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은 아니신 거죠? 예 아무쪼록 조심조심 하시고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깐 마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겨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 당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떼르미오에서 떼술술 떼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저 웃음소리가 입니다. 아침나절 찬 공기 속에 발 걸고 거꾸로 누워 허리 운동하는 틀 위에 거꾸로 누워 있는데 샘물 떠가지고 가는 아주머니들이 깜짝이야 하면서 깔깔깔 지나간다. 저 어투 속에서 우리네 아침은 밝고 저 웃음소리가 태양들을 하늘에 굴린다. 나도 덩달아 까치처럼 껑충거리며 산길을 내려온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신형원의 작은 창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정현종 시인의 저웃음 소리가 함께 했는데요. 세상을 싱그럽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람들의 웃음소리죠. 학생들 하하호호 웃는 소리도 좋고요.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깔깔거리는 소리도 좋고요. 어르신들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껄껄대는 웃음소리도 참 좋아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시원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조성환님 둘 다섯의 기도 청해 주셨죠? 8094님께서는 장철웅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신청곡 주셨어요. 오, 백인숙님 혜은이의 눈물샘 그리고 한기성님 4872님께서는 조용필의 사랑하기 때문에 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백송현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저는 고3 엄마가 되면 무척 바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고3 엄마가 됐는데 우리 큰애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라 너무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네요. 우리 큰애는 셰프가 되겠다며 작년부터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워낙 책임감 있는 아이라 자기 앞가름은 잘할 거라 믿으니까 남편도 저도 아이 선택에 따르고 있어요. 우리 아이 장하림 잘할 거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 네, 정말 장한데요. 장하림 네, 양인가요? 네, 군인가요? 와우, 셰프가 되겠다고 벌써부터 딱 갈 길을 정해놓고 참 멋집니다. 백송현님 좋으시겠어요.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호재님께서는요, 집사람이 보톡스를 맞고 왔습니다. 이마 주름이 쫙 펴진 것을 보니 저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 늙어서 무슨 보톡스냐고 생긴 대로 살라고 하네요. 제가 72이고 아내는 66인데 둘 다 늙어가긴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는 돈이 아까운가 봅니다. 많이 섭섭합니다. 아, 섭섭한데요, 저도? 아니, 왜 같이 가서 봐주시면 더 좋잖아요. 같이 젊어지시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아이, 참. 조호재님께는 제가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꼭, 네, 의견을 내셔서 보톡스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2113님, 박미의 뜬 소문 신청곡 주셨고요. 송대식님께서는 도시 아이들의 텔레파시 청해 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나훈아 씨의 본명은 최홍기인데요. 처음 노래를 시작하고 녹음할 때 나훈아 씨는 자신의 이름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예명을 지었고요. 최홍기 대신 최훈이라고 지었대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 이름도 성씨가 너무 흔하다고 말해서요. 최훈 대신 나훈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사람들이 훈아라고 부르지 않고 성까지 붙여서 나훈아라고 자꾸 부르면서 아예 이름을 나훈이 아니라 나훈아로 해버렸다고 하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함을 거부했던 나훈아 씨는 음색과 창법도 마찬가지여서 가수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나훈아 씨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아낸 히트곡이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부르기만 하면 히트를 하다 보니까 초대형 히트곡에 가려졌던 노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조명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메아리 강메아리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1971년에 김성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고향에서 서울로 간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름답게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래도 발표 당시에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면서 인기를 모았지만 나중에 나훈아 씨의 다른 히트곡에 가려져서 방송에서는 자주 듣지 못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한 후에 다른 곡들이 히트해서 바쁘게 활동하자 1972년에는 배성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걸 가리켜서 파파미라고 하는데요. 파도 파도 히트곡이 나오는 나훈아 씨는 파파히의 주인공일 거예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1년 나훈아 씨의 섬세하고 다정한 목소리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산메아리 강메아리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이희진님 사연 주셨어요. 저는 경남 통영의 버스기사 이희재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 강미애의 60번째 생일입니다. 25세에 결혼해서 오늘까지 사느라고 말 못할 고생도 많았지요. 서울에서 혼자 직장 생활하는 아들, 대구서 살고 있는 딸과 사위, 장난꾸러기 손자 유민이까지 모두 건강했음 합니다. 미애 씨,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 그렇군요. 오늘 이희재님 아내분 강미애님의 생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남편분이 고백하신 거 들으셨죠? 미애 씨,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민희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 이제 43밖에 안 됐는데, 오, 골다공증이라네요? 건강검진을 좀 일찌감치 받았는데, 골다공증 소리를 들으니 속이 상합니다. 남편이랑 애들 비타민부터 건강 보조식품은 챙겨 먹이면서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지냈나 봐요. 구멍이 숭숭 나버린 제 뼈를 앞으로 칼슘으로 꽉꽉 채워야겠어요 하셨는데,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민희님, 요즘은 또 보조제 치료약, 네, 또 잘 나와서 꾸준하게 약 드시고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조민희님, 아이고, 이제부터는 네, 조민희님 자신도 좀 돌보세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립니다. 배경희님, 서종만님, 8763님, 그 외 많은 분들, 김범용, 주현미 듀엣이 듀엣으로 부른 연정 청해 주셨어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금은별의 그때는입니다. 희망 가득한 7월을 꿈꾸면서 오늘 첫날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반갑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 김포 쪽입니다. 검단 양촌 나들목 부근에 사고 처리됐습니다. 화물차에 싣고 가던 철제 H빔이 떨어지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정체 풀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워낙 정체가 극심했던 만큼 다른 차량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청나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0: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충청 지역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속하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빗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노포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김해 졸음쉼터 부근의 사고가 바로 작업 이 사고 때문인데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1519님이 주셨습니다. 꿈의 G-Park이 옷가게 주인으로 나왔어요. 서비스로 가죽 잠바를 받았는데 역시 선물 센스가 남달라. 자, 원래 이 멋쟁이는요 한여름에 가죽 아닙니까? 멋을 아는 중년 이치미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보셨죠? 가죽 잠바를 서비스로 드리는 대장부의 스케일로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어쩌자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QWER의 노래입니다. 내 이름 맑음.

박상한 님이 주셨습니다. 어느새 7월 1일입니다. 2026년 6개월이나 남았네요라고. 예, 남았네요라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태풍 한 두 번 오면 추석이에요. 예, 금방 갑니다. 여름 멋쟁이 더워 죽고 겨울 멋쟁이 얼어 죽는다는 말 아시죠? 아, 알죠. 임선내 님. 예. 목포는 집 비 온다고 박준성 님 주셨고요. 비 내리는 대구에서 함께 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후덥지근합니다. 예. 아주 그렇게 덥진 않아요. 예. 김해인데 비 오는 수요일 우리 박영욱 씨. 아, 부산도 역시 비가 많이 온다고 하셨고요. 아, 면목동에서 가죽 옷 만들고 있습니다. 예, 2074 님. 지금은 이제 FW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FW. 예. 좀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슬기님 오는 날이죠? 라고 쥐파기 닭고기 주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낮잠을 잠깐 자는 바람에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닥 좋지는 않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이렇게 문제 풀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첫날 함께하는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저랑 청취자가 1대1 퀴즈 대결을 펼칠 거고요. 청취자가 이기면 백화점 상품권, 제가 이기면 청취자 10분을 뽑아서 닭고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저랑, 저 좀 우습게 보시는 분들 좋아요. 예, 저를 좀 우습게 보시고, 만만하게 보시고, 한번 저에게 한번 저 퀴즈를 한번 도전장을 내실 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말머리에 대결이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후에 박슬기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남자의 정면 승부.
2: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자, 또 한 달이 지나서 이분을 만납니다. 진기명기 신기반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2: 네네, 잘 지냈습니다.
1: 그새 머리가 더 자라셨네요.
2: 다행이네요. 그새 머리가 더 빠지셨네요 보다는.
1: 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2: 예, 예, 예. 그게 난 것 같습니다.
1: 구레나룻이 많이 내려왔어요.
2: 예, 예. 좀, 예. 머리를 좀 기르려고요.
1: 좋은데요. 예. 젊음의 상징 장발 아니겠습니까? 예.
2: 야, 내가 장발 때문에 머리 기르겠니? 이쪽으로 널어서 이쪽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 멋지잖아요. 장발로 예? 가요.
2: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이쪽 거 널어가지고 이쪽 걸로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1: 뭐든 좋아요. 명송이 하는 거는 다 예, 좋습니다.
2: 말도 이쁘게 하니 슬기야.
1: 아닙니다.
2: 이쁘면 좋을 텐데.
1: 저는 제 외모에 예, 예. 만족하면 살고 있습니다.
2: 제가
1: 걱정하지 마시고.
2: 그 예능 인기를 왜 그러셔?
1: 알죠.
2: 예능은 예능이다. 오해하지 말자.
1: 그렇죠. 예.
2: 자, 좋습니다.
1: 우리 박혜수 씨가 귀여운 슬기님 반가. 아가들 이쁘고 자상한 남편 잘 계시죠? 이렇게 제 남편까지 또 안부를 물어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 신랑이 이제 빨리 와서 밥 먹자고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 좀 권리금 좀 받았어요?
1: 권리금을
2: 돈
1: 됐어요. 쌤 됐고요.
2: 이게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막상 이게 이제 권리금을 두둑히 받고 넘기지 않는 이상은
1: 쉽지 않아요.
2: 또 돈하면 잘한 거예요.
1: 근데 그렇죠. 마이너스 안 간 게 어디예요.
2: 그럼요.
1: 그럼에도 이제 오랫동안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준 우리 직원들한테 네. 퇴직금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2: 그럼요.
1: 맞습니다.
2: 그런 게 또 다 돌아오는 거예요.
1: 너무 진짜 8년 동안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참 감사했어요.
2: 알겠습니다.
1: 또 우리 명성도 오셨었잖아요.
2: 그러니까요. 무일이핑 그냥 얼굴로 그냥 간 거죠. 알겠습니다.
1: 기억하시네요.
2: 돌아오는 거 저는 없었고 그냥 이용만 당했습니다.
1: 그날 그냥 드렸잖아요. 돈 안 주셨잖아요.
2: 아이스크림이요?
1: 맞아요.
2: 야 얼마야 줄게. 진짜.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1: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늘 7월의 첫날이잖아요. 여름방학, 바캉스, 폭염.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정해봤습니다. 7월은 럭키 세븐 행운 특집으로 갑니다. 박명수를 이겨라.
2: 좋아요.
1: 박명수 씨와 청취자가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럭키 행운과 관련돼 있습니다.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2: 자, 저와 대결할 분들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나는 이 운, 이 복이 정말 좋다. 주차운, 자식복, 돈복, 일복, 남자복 등등등 복 있는 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대해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2: 자,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퀴즈 하나 낼까요?
1: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퀴즈! 날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우리 박명수 씨 아니겠습니까? 무한도전 시절에 박명수 씨에게는 예능신이 수차례 붙어서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니저 정 실장한테 독침 대신 볼펜을 날렸는데 바로 잡아버린 장면.
2: 예.
1: 전진 씨한테 배드비터 셔틀콕을 던졌는데 또 전진 씨가 땀을 닦다가 잡아버린 장면. 또 있죠. 주사위를 던지는 족족 6이 나와가지고 박명수 씨가 전설의 이것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별명은 뭘까요?
2: 1번 전설의 육각수, 2번 전설의 육기구라모토, 3번 전설의 육자비, 4번 전설의 육사시미. 자, 전설의 육각수, 육기 구라모토, 육자비, 육사시미.
1: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부스팅 앰플 보내드릴게요.
2: 육각수의 노래 듣죠. 예.
1: 좋은데요?
2: 흥부가 기가 막혀.

0: 현웅님도 예 들썩들썩 하시다고 예. 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먼저
0: 아, 정답. 정답.
1: 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퀴즈 정답.
0: 정답은 예 전설의 육잡이.
1: 맞습니다. 3번이었죠.
0: 아니 제가 예능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한 3번 나왔거든요.
1: 아 근데 그 무한도전 때는 참 예능신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0: 그러니까 그 3번을 다 제가 저한테 온 거예요.
1: 대단해요.
0: 아 이렇게 얼마 전에 그 복권도 5등 맞았거든. 5등인가? 4개가 맞았어요. 4개가.
1: 진짜요?
0: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1: 우와.
0: 예, 예, 예.
1: 아 진짜 럭키 미키 장난 아니네요.
0: 재밌어만 예. 거죠.
1: 아 뭐, 그래도요.
0: 그래도 이렇게 예능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네. 마음은 좀 놓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아,
1: 그러게요.
0: 예, 예, 예.
1: 자 그래서 이제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명수를 이겨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럭키 세븐 행운 특집입니다.
0: 예.
1: 박명수를 이겨라.
0: 좋아요.
1: 모든 퀴즈는 행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볼 텐데요. 6097님이에요. 일복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명수형 퀴즈 한번 붙으시죠.
0: 좋습니다. 한번 붙어보십시다.
1: 야, 25살이면은 일복 터질 나이가 아직 아닌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본인 소개 어떻게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2: 아, 네. 저 경기도 안양에서 지내고 있는 25살 허선호라고 합니다.
1: 아이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일복이 터지셨을까?
2: 아, 제가 의류 재단 회사에서 지금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예. 네.
2: 제가 5월 달에 새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필 또 성수기 기간이어 가지고
1: 예.
2: 네, 계속 쉬지도 못하고 발주가 끊임없이 지금 나와서 네,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일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또 수입도 느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2: 수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1: 아, 월급제군요.
2: 네.
1: 아.
0: 그래도 이렇게 안 돼서 노는 것보다 눈치 보는 것보다 바쁜 게 낫긴 한데.
1: 맞아.
0: 또 이렇게 네. 잘 될 때는 또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25시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데, 그죠?
2: 네, 맞죠.
0: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을까요?
2: 꿈, 막 정해놓은 꿈은 없고요. 그냥
0: 네, 네. 그냥 놀고 싶어요?
2: 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어요.
1: 아유, 그
0: 저는 똑같아요.
1: 저도요.
0: 예.
1: 저도 노는 게 꿈이죠.
0: 예.
1: 누구보다 재밌게 잘 노는 게 꿈이죠.
0: 돈 있는 백수.
1: 그럼.
0: 예, 예. 누구나
1: 아우, 얼마나 행복해.
0: 누구나 꿈이죠. 뭐 달라고. 예, 예. 그냥 누워 있는 게 나아요.
1: 근데 또 가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건강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기 예, 일이 예.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0: 25시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니까
1: 맞아요.
0: 오늘 퀴즈도 한번 저를 이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시고요.
1: 네.
0: 예 구호를 먼저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2: 구호는 순돌입니다.
0: 왜요?
1: 순돌이?
0: 이유가 있나요?
2: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별명입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귀여워 순돌이.
0: 아, 그럼 네. 그럼 저는 저희 그 봄 박명수 전에 제가 진국이었어요.
1: 아 진.
0: 박진국이라고. 실제
1: 진국이 좋은데요?
0: 예, 예. 진국이 그래서
1: 아, 실제로 우리 명수 씨가 또 진국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진국.
1: 자, 진국 대 순돌 연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0: 진국.
2: 순돌.
1: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1단계 연상 퀴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어를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십시오.
0: 예.
1: 오늘 주제 럭키 세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행운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0: 행운요?
1: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구호 외쳐 주시고요. 틀리면 바로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제시요.
0: 네.
1: 돈.
0: 돈이요?
1: 돈.
0: 예.
1: 돈. 자, 사랑으로. 사랑으로.
0: 사랑으로?
1: 네, 사랑으로.
0: 돈. 자, 돈 사랑 그다음 명인가?
1: 그다음에 아닙니다. 고흐.
0: 고흐.
1: 고흐. 고흐. 예.
0: 반고흐.
1: 그렇죠.
0: 반고흐.
1: 고흐. 고흐.
0: 네.
1: 사랑으로.
0: 사랑.
1: 네.
0: 내가 사랑.
1: 그렇죠. 그 노래예요.
0: 예.
1: 자, 그리고 돈. 돈이면 뭐 돈복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0: 고흐가 무슨 복이지? 사랑으로.
1: 고흐. 고흐의 그림 중에 하나겠죠.
0: 예.
1: 예. 예. 고흐가... 자, 힌트입니다. 그림 중 하나고.
0: 아,
1: 사랑으로.
0: 모르겠는데.
1: 우리들의 사랑으로. 자, 이 사랑으로.
0: 그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
1: 누가 불렀어? 자, 돈.
0: 아,
1: 돈복이. 돈복이. 자, 하나 더 갈게요. 힌트.
0: 진국.
1: 진국.
0: 해바라기.
1: 하...

0: 아~
1: 고우의 제품, 고우의 제품이 생각이 났어요.
2: 그리고 이 사랑으로를 예, 예, 예. 해바라기 선배님들이
1: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2: 그리고 해바라기 그 집에 그림

0: 예.
1: 공정당, 공정당, 정정당당 아니에요?
0: 정정당당이에요.
1: 예. 정정당당 코리아.
0: 언어 유희예요.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1: 좋아요.
0: 요거는 늘 그렇듯 드라마 퀴즈입니다.
1: 아, 드라마 다 안 보는데.
0: 네. 미치겠네,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예.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드라마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응팔, 응답하라 1988에서
1: 진짜 안 봤어요.
0: 예. 예. 라미란 씨네 가족이요. 아, 이 드라마 좀 봐주세요.
1: 배 아파가지고 안 봤어요.
0: 아유, 참.
1: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저기라서 안 봤어요. 나도 왜 거기 캐스팅이 안 됐을까.
0: 그게 진짜 잘 됐죠, 이 드라마가.
1: 자착했어요.
0: 예. 여기서 이 라미란 씨네 가족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예. 복권 당첨으로 쌍문동 최대 부잣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81년 9월 30일 처음은 독일의 작은 도시 바덴바덴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3: 아라빌드 세우르.
4: 형 요새 복권 뭐예요? 올림픽 복권.
5: 500원이 작아. 500원이 그 돈이면 연탄이 석장이야.
6: 이제 남은
4: 형 한다 지금.
6: 과연 그 1등의 주인공은 어디가? 1등 추첨을 실시하겠습니다. 쇼. 끝으로 일자리. 일자리.
4: 설마 3이 됐나?
6: 3번입니다. 3번.
0: 와. 자, 이렇게 해서 예.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1: 예.
0: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올림픽 복권을 사서 가족에게 최고의 행운을 선사한 라미란 씨네 장남 이름 목소리로 조금 나왔어요.
1: 몰라. 안 받는.
0: 자. 자, 보기 있는데 그냥 정답하실 거예요. 들으실래요?
1: 상관없어요.
7: 정답 바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0: 바로
7: 아닙니까?
0: 말하세요.
7: 김정봉.
0: 김정봉! 김정봉! 정답!
1: 김정봉이에요? 봉이에요?
0: 봉이라고 하셨어요.
1: 발음 좀 정확히. 김정봉.
0: 김정봉.
1: 아, 뭐, 나는 안 봤을 거를.
0: 우리 안재홍 씨가 열연을 하셨죠. 이야,
1: 아...
0: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드라마 잘 봤군요?
7: 되게 많이 봤습니다.
0: 많이 보시고. 거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니까.
1: 예.
0: 4번 김정봉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야, 이게 1대1로 팽팽하게 가는데요. 마지막.
1: 아,
0: 3단계 갈게요.
1: 좋아요.
0: 예, 3단계는요. 주관식입니다. 요건 상식 퀴즈인데요.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 예, 뭐 읽어보셨을 겁니다. 192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인력 거꾼 김첨지가 유독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 날에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첨지가 아픈 아내를 위해 그날 사왔던 음식을
7: 자,
0: 순돌이 빨라요. 순돌.
7: 썰렁탕.
0: 뭐야?
7: 썰렁탕.
0: 썰렁탕이요?
7: 네.
0: 썰렁 할 거 썰렁이요?
1: 빨리 말씀 안 했다 그래.
7: 썰렁탕.
0: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와.
1: 헌지건의 빈체를 다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0: 야, 설렁탕을 사와가지고 아내에게 먹일 생각에 기쁘게 돌아왔는데 아내는 네 일어나질 못했죠. 아, 너무 잘 맞춰주셨네.
7: 감사합니다.
0: 아, 순돌님이 상식이 꽤 있으시네요.
1: 잘하시네요.
0: 예, 25살에.
1: 예. 저보다 낫네요.
0: 야, 우리 오늘 명수홍이 고개를 계속 수그리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1: 야, 저기 축하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0: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1: 예.
0: 우와, 너무 축하드려요.
1: 돈 벌기 쉽죠. 참 돈 벌기 쉽죠.
0: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순돌님이 예. 열심히 일하시니까 아, 예, 또 이렇게 예. 복이 오는 거예요.
1: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시사 상식에 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
0: 밝으시네.
1: 예, 많은 걸 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당분간 힘들지만 더위 먹지 않고 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너무 고맙네.
0: 아우, 잘했다. 예, 내가 다 기쁘네.
1: 아, 나는 곰탕인 줄 알았어, 곰탕.
0: 비슷하죠? 결이 비슷해요.
1: 예, 예. 미련 곰탕인 줄 알았어. 아이고, 예.
0: 1부 끝곡으로 엑소의 노래 어때요?
1: 아, 좋아요.
0: 예, 럭키 노래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따 만나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아우 너무 신이 나네요.
8: 치킨 10마리 날라갔다고 저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는데.
9: 예, 9707님 비롯해서 예. 예, 5677님도 그러셨는데 김남경님은 닭고기는 못 받았지만 25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네요. 네, 네, 네, 또 이렇게 네. 응원 주셨어요.
8: 그리고 지난주엔 잘했어요.
9: 예. 예, 예, 예.
8: 이번 주 이제 시작이 2번 또 남았잖아요.
9: 아이, 그럼요.
8: 예, 예, 예. 예,
9: 좀 이렇게 응원을 주세요.
8: 네,
9: 예, 잘하실 수 있으니까.
8: 예. 박명수 화이팅 한번 주시고요.
9: 네, 그럼요.
8: 시작해보겠습니다.
9: 네, 두 번째 참가자는요. 저는요, 신랑복, 자식복, 돈복 그런 거 별로 없어요.
8: 네.
9: 근데 미모복이 있어요.
8: 오, 그렇죠.
9: 가는 데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맛에 삽니다.
8: 그게 최고입니다.
9: 어머, 예. 5834님이신데요.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0: 아, 안녕하세요.
8: 예, 반갑습니다.
9: 아니, 목소리도 예쁘다.
8: 아니,
9: 목소리도 예뻐요.
8: 어디 가면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10: 아, 네네, 많이 들어요.
9: 웬일이요?
8: 어떤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던가요? 예를 들면
9: 누구 닮았다, 뭐 이렇게?
10: 제가 예전에 좀 김혜수 씨 닮았다고.
9: 우와.
10: 예, 네, 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8: 네.
10: 예,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50인데.
8: 네.
10: 아가씨 이러고 예쁜 언니 이러고.
8: 오, 진짜.
10: 그래야 네네.
8: 그게 최고 아닙니까?
9: 와, 너무 최고죠.
10: 예, 기분이 좋더라고. 예, 예,
8: 보통
10: 예,
8: 그렇게 좀 외모가 뛰어나시면은
10: 네.
8: 신랑복, 자식복, 돈복이 있는데 그건 없습니까? 예.
9: 그러게요.
10: 그거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8: 아, 그건 평범해요.
10: 네.
8: 아주 많이 예쁘시진 않으신가 보다.
9: 아, 왜요? 아니, 아가씨 소리 들으면은 진짜 예쁘신 거예요.
8: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9: 예, 아유, 진짜 예. 부러운데. 저는 어제도 주차장에서 예. 아줌마! 누가 이러셨거든요.
8: 예, 예, 예.
9: 아이고, 진짜, 이거 5834님, 이건 찐입니다, 진짜.
8: 예, 예. 아니,
10: 감사합니다.
9: 너무 축복이네요.
8: 사실
9: 네.
8: 좀 그 첫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 좀 좋으면 참 그게 복이에요, 복.
9: 그럼요.
8: 예, 예, 예.
9: 어떤 일을 해도 그 본인의 첫인상 덕분에 좀 이득 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맞죠?
8: 맞아요.
10: 아, 네네네.
9: 네. 네.
8: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9: 네.
8: 100% 신뢰는 안 가지만. 막상 그래요. 보통 아유. 소개팅 나갈 때 보면.
9: 예.
8: 야, 진짜 이뻐. 진짜 귀여워. 예. 안 귀여워요.
9: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8: 예, 그런 경우 많은데, 일단 예. 저는 본인 얘기를 셀프로 하셨기 때문에.
9: 네네.
8: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9: 네, 그럼요.
8: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예, 예.
9: 네, 문제 가겠습니다.
8: 자, 구호 정할까요? 네.
9: 구호 뭘로 하시겠어요?

0: 저요로 할게요.
1: 저요.
2: 저요.
1: 네. 저요.
2: 어, 이거 저, 빠르게 대답할 수
1: 저는
2: 있겠다.
1: 이봐요. 이봐요.
2: 이봐요.
1: 이봐요. 저기 이봐요.
2: 이봐요.
1: 이봐요.
2: 자, 연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1: 이봐요.
2: 좋아요. 자, 1단계 시작합니다. 1단계는 연상 퀴즈 준비했는데요.
1: 아우, 힘드네.
2: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1: 네.
2: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역시 행운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 구호 외쳐주세요.
1: 네.
2: 첫 번째, P.S. I love you.
1: 예?
2: P.S. I love you.
1: P.S. I love you?
2: 그렇죠.
1: I love you.
2: 그 다음에 김광진.
1: 김광진.
2: 김광진.
1: 김광진.
2: 자, 어, 자, 힌트 많이 나갔는데 이미.
0: 저요.
2: 모르겠, 저요.
1: 모르겠어.
2: 저요.
1: 모르겠어.
0: 편지.
2: 편지요.
1: 아~
2: 편지.
1: 아, 맞다. 씨. 아,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맞다,
2: 야,
1: 맞다, 아이, 맞다, 맞다, 맞다.
2: 아,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1: P.S.가 그거지. 아.
2: P.S. I love you가 항상 편지 말미에.
1: 아, 덧붙이는 말 아니야.
2: 그렇죠. 아, 김광진의 아, 편지라는 노래 명곡 있고요. 마지막 힌트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아. 왜 영국에서 온 편지 있잖아요.
1: 아, 행운의 편지.
2: 예, 이 편지는 스무 사람에게 한 시간 이내에 보내야 되고 뭐 진짜, 이런 거 있어요.
1: 진짜 착한 애들은 다 복사했잖아.
2: 저
1: 다,
2: 했었거든요.
1: 일일 썼잖아. 예. 착한 애들은.
2: 저예요.
1: 까진 예. 애들은 안 쓰고 착한 애들 다 썼다고 진짜.
2: 아니 우리 5834님 너무 잘하셨네.
0: 아, 예, 감사합니다.
2: 세 번째 힌트를 듣기도 전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1대0으로 아주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0: 아, 네.
2: 자, 그러면 2단계 드라마 퀴즈 갑니다.
1: 아, 화가 많이 나네.
2: 네.
1: 아.
2: 드라마 평소에 좀 보시나요?
0: 어, 예, 예, 조금 봐요.
2: 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1: 아, 화가 많이 나네.
2: 이봐요. 아. 이봐요. 분발하시고요.
1: 예, 좋습니다.
2: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재벌가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이 두 번째
0: 저요!
2: 어, 자, 잠깐만. 어,
1: 아, 잠깐 이거는 본인이 기회를 한번 쓰면 저한테 한번 저 기회가 오는 거예요.
2: 기회가 지금 아직
1: 아니 아니 근데 해야 돼요.
2: 예.
1: 저 외치기
2: 정답을
1: 때문에.
2: 그래도 외치셔야 됩니다. 정답이요?
0: 재벌집 막내 아들?
2: 재벌집 막내 아들.
1: 아, 나 저도
0: 아!
1: 야, 저기요. 저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2: 예. 문제가
1: 아, 가만히 좀 계세요, 좀.
0: 예.
1: 아, 우리만 해요? 우리 네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전국에 다 듣고 계시는데요.
2: 그죠?
0: 아, 죄송합니다.
1: 아무리 예.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너무하시네.
2: 그러게요.
1: 자, 아싸. 한번 기회 있다.
2: 자,
1: 아싸.
2: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 맞습니다.
1: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2: 가장 많이 패러디됐던 이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1: 예, 예, 예.
2: 들어보시죠.
3: 몇 개고? 밥 할 말이다. 몇 개고?
4: 생선과 밥량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어요.
3: 그래서 몇 개?
4: 죄송합니다, 회장님.
3: 320개다. 한번 스시를 쥘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걔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깨봐 해라. 에?
2: 예예예, 예, 예. 그쵸 그쵸.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초밥에 들어가는 쌀 알의 정량은요 보통 320개라고 말씀하셨죠.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 술하고 같이 낼 때는 몇 개만 하라고 했을까요?
1: 정답. 자, 아, 아, 보기 있죠.
2: 보기 있습니다.
1: 예, 예, 보기 할게요.
2: 1번 300개, 2번 280개, 3번 270개, 4번 250개.
1: 정답.
2: 정답.
1: 280개.
2: 280개?
1: 맞죠. 갑시다.
2: 280개요?
1: 아, 가자고요. 네.
2: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 왜냐면 술을 드실 때는 배가 헤비하니까
2: 그죠?
1: 양을 줄여야 되는데 예. 300개는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280개.
2: 예. 와, 진짜 대박이다.
1: 예.
2: 280개가 정답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자, 1대1로 또 이렇게 팽팽하게 가요.
1: 지금 보이는 라이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2: 예, 여러 번 쓰셨다가 뭐 펜대를 계속 굴려요.
1: 예, 아니 일단 뭐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 아니 같이 쓰고 하세요. 그러면
2: 그렇죠. 아예 그래도 돼요.
1: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2: 자, 한여름님이 쥐팍 대박. 어, 놀랍죠. 이거 좀 놀랍습니다.
1: 왜 놀래요?
2: 아니
1: 기본이죠.
2: 아니 이건 뭐 찍기 문제인데 아, 이거 딱 아, 단번에 맞추시니까.
1: 이건 찍는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줄어든다 이거야.
2: 아...
1: 밥알은 줄어들어야 돼. 왜냐면 배부른데 술 한 줄 할 때 어떻게 먹어요? 근데 300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250개 너무 적고.
2: 너무 적어요.
1: 28개. 예, 딱 맞습니다.
2: 28. 와, 잘해 주셨고.
1: 갑시다, 갑시다.
2: 자, 다음 3단계예요. 자, 3단계.
1: 좋아요. 좋아요.
2: 자, 주관식 상식 퀴즈
1: 아,
2: 준비했습니다.
1: 미치겠네, 주관식 상식.
2: 행운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식물입니다. 바로 네잎클로버죠.
1: 예,
2: 이거
1: 예,
2: 많이
1: 예.
2: 찾았습니다, 우리.
1: 예.
2: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된 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쟁 중 이 사람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아. 고개를 숙였다가 탄화를 피했다는 썸이...
1: 군인!
2: 군인?
1: 군인 존경한다고요. 아, 나 얘기한 거 아니에요?
2: 예,
1: 구호를 외친 게 아니에요.
2: 구호는 이봐요.
1: 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0: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군인. 그렇죠.
0: 김상사. 예.
1: 예, 김 예, 1804년
0: 저 몇 년요?
1: 경고입니다. 아, 예. 경고예요. 본인 구호 외치시고 하세요.
0: 경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1: 1804년 예. 프랑스 제1제국을 세우며 프랑스의 초대 황제가 된 이 사람의 이야기.
0: 이봐요.
1: 누굴 이봐요?
0: 나폴레옹.
1: 나폴레옹. 정답.
0: 미안해요.
1: 정답입니다.
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1: 뭐. 미모 복은 있는데 아니, 예, 퀴즈 푸는 복은 많이 없었던 걸로.
2: 아니, 그러네요.
0: 아니, 예. 아니 이건 경쟁이니까.
1: 아 그럼요.
0: 어, 제가 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져주면은 안 돼요. 다 티나요.
0: 예, 그게 이해해 주세요.
2: 예. 예. 정말 리얼이네요.
1: 리얼이에요.
0: 정말 리얼이에요. 아, 정말 리얼이시면 이거 짜고 합니까 지금 사람
2: 그러니까 예, 예.
0: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다 보고 계셔요.
1: 그래도 이게 미모복이 있으시니까 괜찮죠?
0: 예예. 예.
2: 아 괜찮아요.
1: 그럼요. 예. 예.
0: 저희가 저 기념 선물 드릴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드릴게요.
2: 아,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좋은
2: 네,
0: 추억이
2: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 10분 추첨해서 닭고기 야. 10마리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0: 아, 진짜 창피할 뻔했는데 기본은 했네 그래도.
1: 야, 아, 예. 와 진짜 잘한다 쥐팍 임선래님도.
0: 네네.
1: 다들 막 칭찬 세례가. 아이고. 와 대단합니다.
0: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신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1: 잘해주셨습니다.
0: 떨려서 그런 거지 다 아시는 겁니다.
1: 아이고.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갈까? 세 번째 바로 갈게요.
0: 노래 하나 해.
1: 어, 아, 예. 세 번째 바로.
0: 재밌대. PD가 재밌다면 재밌는
1: 예.
0: 거야.
1: 그렇죠. 어. 자 세 번째 참가자. 8276님인데요. 박명수님, 아 제가 그냥 이겨드릴게요. 주차복 많은 의정부 옷입니다.
0: 주차봉이 아니고 주차복.
1: 예, 주차복.
0: 나 주차봉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1: 주차복 많은.
0: 아,
1: 네, 뒤에
0: 아,
1: 많은이 연결되니까.
0: 아, 그럴 수가 있다.
1: 예,
0: 미안해, 미안해.
1: 자음 동화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에.
0: 나 왜 이렇게 예. 의정부에 주차봉이 많나 했어 처음에. 주차복.
1: 주차복이 많은.
0: 좋아요.
1: 자, 여보세요.
3: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3: 아, 예, 반갑습니다.
1: 아니, 주차복이 어떻게 많은데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3: 아, 제가 응. 이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1: 그죠?
3: 네, 워낙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주차가 너무 중요해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주차할 자리가 있어서 아, 나는 큰 복은 없는데 주차할 복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주차복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차 한번 네. 잘못하면은 막 한두 시간씩 대기하잖아요.
3: 아, 그렇죠.
1: 그런 경우 있어요.
0: 그렇죠. 있고, 네. 실제로 주차할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나요.
1: 네.
0: 연금 긁어먹고,
1: 아우,
0: 펜다 긁어먹고.
1: 기억나요, 네. 저도.
0: 무조건 주차할 때 그래요. 맞죠?
1: 맞아요. 저 엄마 네, 차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나갔다가 차 한번 긁어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 적 있어요.
0: 저도 저기 KBS 지하에다가 네. 주차하다가 왼문 한번 긁어먹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게 주차가 어려워요, 사실, 운전이. 예. 근데 이렇게 주차복이 많으시니까.
0: 근데 마침 제가 벽을 긁었거든요.
1: 다행이네.
0: 혹시 누가 봤나 안 봤나 이렇게 봤거든요.
1: 예.
0: 벽을 긁어서 벽은 괜찮은데 제 차가.
1: 또 벽이랑 긁었으면 차가 많이 손상이 됐을 텐데.
0: 괜찮아요.
1: 마음이 예. 아프네요.
0: 괜찮아요. 저기 예. 모르는 데서 고쳤어요.
1: 그래요. 어쨌든 우리 8276님 주차복 많은 만큼 오늘 퀴즈도 잘 푸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저 구호 준비하셨어요? 여보세요?
0: 그럼 끊었었는데?
1: 주차복이 많은데 전화복이 갑자기 저기, 끊겼네요.
0: 저기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선생님 또. 갑자기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1: 예.
0: 끊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결. 자, 전화.
1: 다시 한번 연결돼야 돼요.
0: 전화 끊어주시고.
1: 예. 이게 왜냐면 예. 주차복이.
0: 예예. 예.
1: 아 이게 여보세요?
3: 아, 여보세요.
1: 어 됐다
3: 네,
1: 됐다.
3: 네네. 아 예, 통신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1: 괜찮아요.
0: 통신은 괜찮은 것 같아요.
1: 예.
0: 아 들리세요?
3: 예 들립니다.
1: 어 좋아요.
0: 자 예 들립니다.
1: 준비한 구호 있나요?
3: 아 있습니다. 럭키입니다. 럭키.
1: 럭키 좋네요.
0: 저는 가이로 갈게요. 가이.
1: 럭키 가이.
3: 예, 가이. 럭키 가이.
1: 예. 럭키 가이 좋네요.
0: 예.
1: 자 역시 정답 잘 맞춰주시고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0: 가이.
3: 럭키.
1: 그렇죠. 자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아, 갈게요.
0: 이제 감 잡았어.
1: 네.
0: 감 잡았어.
1: 세 가지 제시어 드리는데 오늘은 행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3: 네.
1: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0: 우리?
1: 우리.
0: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돼지 우리, 뭐, 소우리?
1: 네, 그런 우리.
0: 그런 우리야?
1: 예.
0: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자. 위라고 할 수 있잖아.
1: 아,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힌트가 알았어, 될 수도 알았어. 있어서.
0: 예, 예. 우리.
1: 자, 꿈.
0: 아.
1: 꿈.
0: 저기, 가이.
1: 자, 네. 가이.
0: 돼지, 돼지.
1: 돼지. 돼지.
0: 아, 쉽게 가네.
1: 아니, 아이고. 뭐, 돼지 우리, 소우리? 이러면서. 그럼, 이미 정답이 아니, 거기 나와서.
0: 아니 그러면은 저 우리 럭키 선생님도 알아, 그거 듣고 오빠 돼지 하시면 되지.
1: 힌트를 얻으셨죠, 그죠?
3: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근데
0: 왜 돼지는 안 하셨어요?
1: 우리 명수홍이 너무 빨랐어요.
0: 저 돼지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에이. 이렇게 청취자를 대하는 생각하던 마음.
1: 배려.
0: 이 KBS에서도 올 연말에 이제 상으로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한 거 주고 막 오라고 안 가요 저는.
1: 예, 그렇죠.
0: 저는 개파 큽니다.
1: 아유, 뭐 미리 축하드리고요.
0: 차라리 콘서트장 가는 게 나아요. 미리 축하한다고요?
1: 예, 미리 축하드릴게요.
0: 생유베리 감사 예, 그렇죠. 버다이켄. 예. 좋습니다. 예.
1: 아니 이게 세 번째 제시어가 갈비였어요.
0: 아, 돼지갈비.
1: 돼지갈비 또 맛있잖아요.
0: 맛있지.
1: 근데 세 번째 제시어도 듣기 전에 우리 명수홍께서 맞춰주셨습니다.
0: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1-0으로 우리 럭키님 조금 분발해 주세요.
3: 네,
1: 네 좋아요.
0: 예, 조금 분발 아니고 심한 분발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다음 문제 날라가면 아이고. 끝이에요. 예,
1: 네, 다음 문제에서 네. 잘 맞추실 거예요.
0: 자, 럭키 화이팅!
1: 화이팅!
3: 화이팅!
0: 예.
1: 2단계 영화 퀴즈 준비했습니다.
0: 아, 영화 잘 몰라.
1: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손꼽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0: 예.
1: 정말, 아, 정말,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세렌디피티의 네? 한 장면.
0: 세렌디피티가 뭐예요?
1: 세렌게티 아니고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0: 세렌게티 아니고?
1: 예, 요게 뭐 의도치 않거나 망했다, 우연히 얻은 좋은 경험이나 성과 망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입니다.
0: 망했어,
1: 자,
0: 망했어.
1: 일단 들어보시죠.
4: Where you find this place?
5: I first came in because of the name. Serendipity. It's one of my favorite words.
4: It is?
5: Uh-huh. Why? It's just such a nice sound for what it means. A fortunate accident. Except I don't really believe in accidents. I think fate's behind everything.
4: No, you do.
5: Yeah.
4: Fate's behind everything.
5: I think so.
4: Everything's predestined. We don't have any choice at all.
5: No, I think we make our own decisions. I just think that fate sends us little signs, and it's how we read the signs that determines whether we're happy or not.
4: Little signal.
0: 뭐라? 이거 왜 왜 들려준 거야 지금?
1: 어우,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0: 이거 내 네. 원어민도 모르겠대. 원어민도.
1: 그렇죠.
3: 뭐 영어를.
0: 뭐 네. 세렌게티만 나오고 뭐.
1: 어쨌든 영어 듣기 막간으로 저희가.
0: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뭐.
1: 약간의 듣기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드렸는데.
0: 몰라. 전혀 몰라.
1: 대사에 근데 잠깐 나왔어요.
0: 네.
1: 이 대사를 할 때는 조금 슬로우 버전으로 예. 또박또박했는데 세렌디피티는 a fortune accident. 직역하면 행운의 사고, 뜻밖의 행운을 의미하는데요.
0: 맞아요. Unfortunately, fortunately.
1: 그렇죠?
0: 맞아요. 예.
1: 주인공 남녀가 백화점에서 딱 하나 남은 이것을 동시에 잡으면서 운명 같은 사랑이
0: 아~
1: 시작됩니다.
0: 뭘 잡았어?
1: 영어 듣기랑은 많이 상관없어요.
0: 아~
1: 예. 자, 동시에 이걸 잡았는데 자 객관식이에요. 들어보세요. 1번 목도리, 2번 장갑, 3번 스웨터, 4번 털모자! 자, 이 중에 정답이
0: 가위. 털모자.
1: 털모자. 네. 자, 크게 말해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0: 아, 미치겠네 정말.
1: 아니에요. 아니고 예.
0: 빨리 하세요.
1: 예. 자, 우리 럭키 기회 있어. 럭키.
3: 네, 2번이 장갑인가요, 장갑?
1: 2번 장갑이요.
0: 장갑 아니야.
3: 네. 장갑.
1: 2번 장갑이요. 100%, 장갑이
0: 100% 아니야. 죽었네 정말.
1: 자, 반신반의 하면서 던졌는데 왜 장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3: 아, 모르겠어요. 그냥 던졌습니다. 이게
1: 우와.
0: 아, 빨리 가 빨리 가 하나 끝내.
1: 오늘 럭키가 좋은데.
0: 하나를 끝내.
1: 자, 한 번 더 갈게요. 3단계 바로 갈까요?
0: 청취자 여러분들 아세이 박 유세이 명수 박.
1: 명수.
3: 박. 명수.
0: 명수.
1: 예. 아, 8276님 착하다.
0: 착하다 진짜.
1: 예. 자, 3단계입니다. 요거는
0: 착하니까 안 봐줄 거야.
1: 예.
3: 안 봐주죠. 저도 안 봐줍니다.
1: 아, 좋아요.
0: 전문용으로 국물도 없어요.
1: 진짜 마지막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0: 아, 네.
1: 이번엔 객관식 상식 대결이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정답 외쳐주세요. 서양권에서는 이 곤충을 행운, 보호, 풍요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이 곤충이 몸에 앉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0: 아, 진짜요?
1: 예.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곤충으로 부르며 축복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하죠.
0: 그래요?
1: 자, 다음 중 이 곤충 뭘까요? 1번 잠자리, 2번 꿀벌, 3번 무당벌레, 4번 반딧불이.
0: 가위.
3: 럭키.
1: 가위. 가위 빨랐죠.
0: 가위.
1: 가위. 셋, 둘, 하나.
0: 반딧불. 반딧불.
1: 반딧불이.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니까. 네, 그죠? 네, 아 네. 얼마나 이뻐요. 아닙니다.
0: 아 미치겠네.
1: 자, 럭키.
3: 3번 무당벌레.
1: 3번 무당벌레요?
0: 무당인데 네. 아니겠지.
1: 무당벌레는 너무
0: 무당,
1: 예,
0: 무당인데 아니지. 이 사람은 왜냐면
1: 그렇게 있는데.
0: 아니면 교황께서 무당.
1: 그렇죠. 무당은 뭔가 오감 자체가. 예, 그죠?
0: 아,
1: 맞아요. 무당벌레가 맞아. 아,
0: 거기서는 무당벌레라고 안 하지.
1: 그렇죠. 무당벌레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곤충 이름이고.
0: 무당버그. 무당버그.
1: 영어로는 무당벌레가 레이디버그예요.
0: 야, 이렇게 돼서 백화점 상품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1: 축하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1: 아.
0: 슬기 씨.
1: 아니 아이고, 이게 네. 레이디버그가 레이디가 숙녀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 그 성모 마리아를 알았어요, 가리켜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 행운의 곤충이래요.
0: 근데

0: 선생님은 들어가셔야 돼요. 끝났어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시간 가겠습니다. 예, 슬기 씨 오늘 재밌었어요.
2: 아우, 예. 너무 즐거웠어요.
0: 예, 예, 다음 달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2: 예.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 이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4: I love coffee, I love tea.
5: 자 우리 전혜원님이 예 집학 다음 달에 꼭 푹 자고 나오세요라고 어저께 낮잠을 좀 잤더니 타이어드하네요. 닭고기는 못 받았지만 집학이 지니까 진짜 재밌어요라고 4842님 주셨고 일부러 안 맞춘 거죠? 아니 그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몰라서 안 맞춘 거예요. 집학이 다 틀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 거졌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 치킨 열 마리 오늘 쐈습니다. 예 그걸로 좀 위안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끝곡을 들을까요? 예 아 광고가 먼저 준비되어 있죠? 예 광고가 늘었어요 지금. 선물이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톤 이슈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유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선물이 79개로 늘었어요. 야, 100개 채우고 한번 뭔가 한번 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곧 100개 채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의 덕시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첸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행운 드리면서 7월 달에는 진짜 좋은 행운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남부 그리고 충청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빗길에선 아시죠? 감속운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넉넉히 두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이고요. 덕천 부근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금정산 터널 통과 어려우실 텐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1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인데요. 문막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작업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3km 구간이 무척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의 지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이나 중동의 더운 사막 지역에는요, 사막 장미라는 신기한 게 있대요. 이름이 장미고 모양도 장미꽃잎 모양인데 식물은 아닙니다. 사막의 땅속에 있는 그 소금기 있는 물이 수백 수천 년간 천천히 마르면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오랜 세월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짠 하고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 장미는 시간과 바람 그리고 건조한 땅의 합작품인 셈이죠. 많은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이 신비로운 존재에 영감을 얻어서 건물을 짓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꽃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에서만 피진 않죠. 만만치 않은 현실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품을 때 더 예쁘고 깊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7월의 첫날인데요. 하루하루가 고되더라도 그 안에서도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월을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오늘 7월의 첫날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미국 밴드 더 카스가 있었죠.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래서 운전하면서 듣기 가장 좋은 음악 1위로 뽑히기도 했었잖아요. 그 밴드의 베이시스트고 리드 보컬이었던 벤자민 오우가 노래한 Stay the Night이었습니다. 오늘 밤만은 내 곁에 머물러줘요 라는 노래였어요. 7월이 시작됐어요. 반년이 후딱 지났네요. 김미숙 씨, 그쵸. 6808님, 옆집에서 이사 왔어요. 아저씨는 여전하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아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박미선 씨, 부산에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비를 뚫었다 생각했는데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옷이 흠뻑 다 젖었네요. 오늘도 힐링 시간 스타트 하셨네요. 강경현 씨도 부산 계시는군요. 아침부터 많이 옵니다, 비가. 현은선 씨는 제주 계시죠. 제주 밤새 비가 엄청 내리고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김영란 씨는 대구 비가 잠시 주춤하다 다시 내리네요. 지금 엄혜영 씨는 충주 계시죠. 충주 소나기 내렸는데도 더워요. 장마가 이번에 늦네요 하셨는데 이미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됐고요. 중부도 오늘자로 아마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포항, 대구, 울산, 부산, 여수, 광주, 제주, 목포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지역이 많고요. 대전,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뭐 이제 오겠죠. 가뭄 지역이 참 많은데요. 이 비가 좀 해갈이 되고 그리고 이번 장마가 많은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빌어봅니다. 7월의 첫날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아까 뭐 저 7월이 시작됐어요. 반년이 후딱 지났어요. 김민숙 씨가 그러셨는데 아직 반이나 남은 거잖아요. 그죠? 더 좋...

0: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분 좋게 오늘 첫 발자국을 떼보죠.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웃을거리들 또 웃음 건수 모두 보내주시면 돼요. 사소한 얘기일수록 좋아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였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KONG, 아주 귀여운 콩이란 녀석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세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라디오 주파수 FM 106.1MHz입니다. 106 하나예요. 여러분들 단축 버튼 1번에 꼭 저장해 주세요. KBS 콩 앱을 까시고 만나실 수 있고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가요로 보내도 참 그 다정한 느낌이 나겠네요. 가요 같은 느낌의 프랑스 가수예요. 마이클 포르나티가 노래한 Into the Night였어요. 오늘 밤 우리 음악에 몸을 맡기고 특별한 밤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노래. 그 전 노래는 미국의 남성 듀엣이죠. 소울 힙합 그룹입니다. 날스 바클리가 노래한 Crazy.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누가 정말 제정신일까? 그런 재밌는 가사예요. 5488님, 아우 잘 오셨네요. 더운데. 백디 오늘도 길 안 잃고 또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김상배 씨는 방금 전까지 자체 방송, 제 외장 하드에 있는 팝송이죠. 듣다가 백뮤직 시작하면서 자체 방송 종료, 2시쯤 다시 자체 방송 재개 예정입니다. 어우.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길 하셨네요. 김상배 씨는 그러면 자체 DJ 하시겠다, 그죠? 노래 들으시면서 소개도 하고, 예. 네. 재밌게 사시네요. 5959님, 날씨 전하는 타임인가요? 평택은 진짜 해가 완전 쨍쨍. 비가 오건 날이 덥건 모두가 건강하시길. 더운 날 출장 가는 우리 서방님, 이번 주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3395님, 오늘도 기말고사 보는 아들 데리러 왔는데 왜 제가 더 피곤할까요? 우리 아들이 찍은 모든 답들이 정답이기를.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봤거나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들어가는 학교가 많겠죠. 김은숙 씨, 오늘 휴가예요. 뭐든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수동태 아들이 시험기간인데 옆에서 채찍질 하려고요. 집에 오면 삼겹살 구워주고 역사 공부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덥네요. 옛말이 맞아요. 애벌레 일할래. 일할래요. 하셨어요. 다 힘든 얘기죠. 시원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네, 김은숙 씨한테 제가 응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샘 스미스가 노래하는 Stay With Me. 우린 어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이일 뿐이지만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줘요 라는 그런 노래고요. 이어서 영국 밴드 브리드가 노래하는 How Can I Fall이라는 노래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1801님, 19년을 동거동락한 에어컨을 보내고 새 에어컨을 맞이했어요. 이 아이는 최신형이라 말도 하더라고요. 습도가 높습니다. 제습 모드를 시작할까요? 바람 세기를 약하게 조절합니다. 추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에어컨 보면서 저희 딸이 하는 말, 엄마 친구 한 명 더 생겼네. 제가 자꾸 가전제품들이랑 대화를 한대요. 글쎄, 맞아요. 우리 집에서 제 말에 제일 대답 잘해주는 건 남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AI 에어컨입니다. 그저 웃죠. 이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들을 위한 대화 전용 휴머노이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머리하고 팔, 다리를 갖춘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대화도 하고 간단한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점점 진화하고 있으니까 곧 그 아이 팔 잡고 산책도 하고 그러겠는데요. 2653님, 제가 좀 깜빡깜빡하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자꾸 엄마 치매 검사 좀 받아봐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진지하게 말하길래 그래 니들이 하라니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예상대로 100점인 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렁뚱땅한 거 아니야? 혹시 결과지 바뀐 거 아니야? 이럽니다. 국가가, 아니 보건소에서 인정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참고로 저희 막내딸이 18살입니다. 저 뇌세포 아직 쌩쌩하다고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아이들의 그 안드로메데어, 그거 안어 전공인 DJ 천이가 해석합니다. 그거 얼렁뚱땅한 거 아니야? 혹시 결과지 바뀐 거 아니야?

엄마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우리 씨, 남편이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하고 그냥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딜어 빨리 가서 하고 와 했더니 귀찮다고 짜증을 내요. 그때 옆에 있던 유치원생 아들이 아빠 양치 안 하면 입에서 벌레 나온다 얼른 해 하는 거예요. 아들의 한마디에 남편 양치 완료요. 이쯤 되면 저희 집 서열 나오죠. 1위 아들, 2위 벌레, 3위 저. 남편은 뒤에 저 뒤에 어딘가 있겠죠. 그저 웃습니다. 남편들은 서열에 올라오지 않죠. 근데 최상위 포식자가 아들을 통제하는 이우리 씨입니다. 최창규 씨,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요. 매주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해요. 근데 지난 일요일에는 정말 덥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은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죽음이거든요. 거대한 프라이팬 위에서 캐치볼 하는 느낌.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는 선발 출전시켜달라고 감독님한테 초롱초롱한 눈빛을 발사하던 사람들이 그날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경기는 어떻게 됐냐고요? 콜드패 했죠 뭐. 상대팀한테도 치고 더위한테도 치고 그저 웃죠. 많이 더운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일요일이요. DJ 천이도 청계산 갔잖아요. 어우 힘들더라고요. 내려와서 얼음 사이다를 원샷 했죠.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푹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 다 좋아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같이 들은 음악은 미국의 남성 듀엣이에요. 비밀병기라는 시크릿 웨폰스의 파워였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의 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밥통이 맛있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흥 생색은 하고 받아쳐요. 7025님. 이 전자제품하고 대화하는 분들이 많군요. 이현주 씨, 가전제품이랑 산책이요? 너무 갔어요, 백디. 아니, 이건 현실화됩니다. 덥잖아요.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아, 뉴스가 아니라 시사 프로였나요? 그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을 지금 개발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그 연구 개발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회사에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내년쯤 상용화 될 것 같죠. AI가 장착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네들이 지금 엄청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산책하고, 예, 서로 운동도 하고, 그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옛날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된 게 많잖아요. 김정희 씨, 백디, 저는 오늘도 아침 먹으면서 축구 보다가 지각할 뻔했어요. 요즘 아침마다 남의 팀이지만 참 잘 찬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죠? 아, 왜 우리보다 다들 잘하는 거예요? 왜? 어떨 땐 좀 짜증도 나죠. 아, 근데 전부들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죠? 선수들 진짜. 아, 근사합니다. 그 나라의 어떤 그 명예를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아, 얼마나 영예입니까? 월드컵이라는 그 무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열심히 이제 개혁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 되겠죠.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 민족이니까. 네. 지금 자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잘 될 겁니다. 0582님 부산인데요. 비가 내리니까 매콤한 게 땡기네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3분 기다리는 시간 좋네요. 뚜껑 열어서 김이 나오는 면을 한 젓가락 쭉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아, 또 침 넘어가게 하시네요. 권유미 씨는 파마로 미용실 가셨군요. 오자마자 미용실 라디오 채널 백뮤직으로 바꾸고 전도 중입니다. 다 죽어가는 헤어 살려주시는 제 헤어 주치 예숙 원장님. 이제부터 늘 백뮤직과 함께 하소서. 권유미 씨. 우리 홍보대사십니다. 우리 예숙 원장님과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엄혜영 씨가 캐리언 런의 I O U 청하셨죠? 아주 격하게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청하셨어요. 캐리언 런은 독일의 부부 듀엣입니다. I O U 난 당신한테 빚졌다는 얘기인데요. 당신과 함께한 아침 햇살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 변하지 않는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죠. 그 사랑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귀한 것이죠 라는 노래예요.

0: 사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홍정화 씨가 밖에 외출했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느라 혜영이 청곡도 못 들었냉 하셨는데, 엄혜영 씨는 캐리언 론의 IOU 청하셨어요. 그리고 9024님이 니일영의 Hearts of Gold 청하셨죠.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죠. 집안 청소하며 노래에 자동적으로 몸을 흔들흔들 움직여봅니다. 캐나다의 포크 싱어송라이터 닐영, 평생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노래였고요. 792님이 스콜피언스의 할리데이 청하셨어요. 독일의 세계적인 하드락 밴드죠. 일상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햇살 가득한 평화로운 곳으로 함께 떠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순자 씨, 백디 이런 기분 아실까요? 좀 전에 물건 포장 마치고 입력하고 출력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손 놓고 앞산을 쳐다보다가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음악이 좋은 거예요? 아유, 힘내자 힘 하셨네요. 힘내세요. 다들 힘든 수요일입니다. 김정희 씨도 오늘 선곡이 유난히 좋네요. 오늘 바쁜 7월의 첫날 힘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장한나 씨는 백디 스튜디오 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일어나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화면 보니까 거기서 거기네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진짜. 자, 오늘도 1부 시간이 좋은 음악으로 빈틈없이 꽉 채워졌습니다.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입김이 필요한 거 아시죠?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수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끝곡은 노르웨이의 여성 듀엣입니다. M2M의 노래 Pretty Boy예요. 난 당신을 밤낮으로 그리워하는데 당신도 날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짝사랑하는 노래입니다. 2부에 다시 만나죠.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경보입니다.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장마전선은 충청 이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빗길 사고가 많았던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입니다. 강릉 쪽으로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수도권 구간인데요. 순산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원 구리 쪽 보니까 한남대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원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의 소통 대체로 원활합니다. 공항 방향 한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짧은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0: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산타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참 반가웠습니다. 그죠? 네, 포토그랩. 크리스 도트리하고 함께 했는데요. 크리스 도트리는 미국 오디션 프로죠. 아메리칸 아이돌로 데뷔한 미국 가수입니다. 본인의 밴드도 있죠. 당신의 사진만으로는 그리움을 달랠 수 없거든요. 실제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라는 노래, 포토그랩. 이게 원곡은 영국 밴드죠. 데프 레파트의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이 산타나가, 카를로스 산타나가 이끄는 이 밴드가 1966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음악을 했는데 정말 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예, 카를로스 산타나예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1096님, 오늘 월차라서 포천 고모리 저수지 걸으며 들어요. 겁나 덥습니다. 2.6km 세 바퀴 돌고 있어요. 땀 많이 흘리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시오요 하셨네요. 와, 2.6km를 세 바퀴를 돈다고요? 이 땡볕에? 와, 사진 주셨는데 너무 더우시겠다. 그죠? 그래도 물가라, 아, 물가라서 더 더울까요? 양현정 씨, 백디 아침 비행기로 제주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오고 눈앞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열심히 광이 오름 오릅니다. 신나 신나 하셨어요. 이야, 제주도에는 그 오름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수백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광이 오름이군요. 예. 근데 뭐 굉장히 더우시겠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그래도 덥겠다. 그죠? 후텁적하시겠네요. 여름 되면 입맛이 살짝 달라지죠? 더우니까 자꾸 찬 것만 찾게 되고요. 평소에도 뭐 찬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별로 안 먹던 사람도 뭐 냉면, 뭐 콩국수, 오이냉국, 시원한 수박 같은 거 찾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이 너무 더우니까 식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집에서 키우는 우리 동물 가족들도 차가운 곳은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뭐 에어컨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명당이나 그 냉기가 있는 현관 타일 바닥 이런 데 배를 딱 붙이고 엎드려 있잖아요. 시원함이 아주 큰 행복이 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상의 뭐 작은 시원한 소식들 또 시원한 노래 함께 나눠보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DJ 천이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꼭 깔아놔주세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선물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오늘부터 드리고요.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영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용유미 씨가 오 혹시 제가 신청한 건가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청하시고 계시죠. 여름 음악이기 때문에 그죠. 뭐 서핑, 여름, 젊음을 대표하는 서프락 밴드죠. 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그 톰 크루즈가 26살 때 아마 칵테일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즈 시절에 그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글쎄 앳된 모습이라고 하기엔 하여튼 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칵테일의 주제가였죠. 푸른 바다, 야자수, 그 햇살 아래서 사랑을 즐기는 그 낙원 코코모로 떠납시다. 그런 얘기죠. 신수아 씨가 톰 크루즈. 이현실 씨는 야 하와이 벤치에 누워있는 듯한 코코모 노래 너무 좋아요. 남혜윤 씨는 시원한 생맥 천 가자요. 그래요. 이런 날 진짜 이런 노래 들으면서 그죠. 그 당시 그러니까 88년 7월에 이 칵테일이 개봉됐죠. 26살. 그러니까 저 톰 크루즈가 지금 현재 63세 아니죠. 7월 3일생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64세가 되는데 아직도 진짜 청춘 같죠. 네. 26살에 이 영화를 찍었죠. 그전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버트 존이 노래한 Sad Eyes였어요. 울지 말아요. 시간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예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미영 씨가 작은 오빠야 PD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지각생이라 반가워도 큰 소리로 부를 수 없는 작은 오빠야 하셨나.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네, 그 가끔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7944님도 7월도 건강하시고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이 시간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방혜숙 씨, 와 너무 좋아요. 혼자 커피 마시며 참 좋다, 행복하다, 온몸으로 느껴져서 보내요.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방혜숙 씨. 서은숙 씨, 창원에도 비가 오네요. 오전에 감자 갈아서 감자전 부쳐 먹었어요. 쫀득하니 맛있었어요. 이제 백디 방송 들으면서 머릿속을 채워볼게요 하셨는데 이제 코 자야 될 시간 아닌가요? 김명희 씨, 바이올린을 준다고요?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이올린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그 신청하세요. 언제든지 그냥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요 저희들이 추첨해서 보냅니다. 8991님이 시원한 얘기 시원한 소식 보내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시원한가요 하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수박을 그러니까 반으로 짜게 했는데 숟가락을 거기다 놓고요. 거의 붉은기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죠? 이제 머리에 쓰시면 되겠네요. 아우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267님 백천아저씨 비가 오는 오후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우울하고 무료하게만 느껴졌던 하루하루였는데 대학 1학년생인 큰딸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근데 올 A를 받아온 거 있죠. 아픈 것도 다 낫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한테 고맙고 사랑한다고 방송을 통해 말하고 싶네요. 와 진짜 내 아이가 받아온 것 같이 기쁩니다. 올 A요? 와 엄청나네요. 전은재 씨 몽골 여행 다녀왔어요. 기온이 7도에서 20도로 춥다고 해서 겨울 옷이랑 봄, 가을 옷으로만 준비해서 다녀왔죠. 어젯밤 11시에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푸른 초원이 힐링되고 좋았지만 우리나라가 좋아요 하셨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 평원에서 살기 때문에 눈이 뭐 4.0 막 그렇다면서요.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가 텐트에서 일어나가지고 저기 아빠 오시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신다면서요. 쉐릴 리인이라고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디스코 가수입니다. 쉐릴 리인이 노래하는 Got to be real. 진정한 사랑은 솔직하고 진솔해야 돼라는 내용이고요. 영국 밴드 Dead or Alive의 Brand New Lover. 그러니까 새 연인이라는 얘기인데 당신과의 관계에 만족 못해요. 그래서 새롭고 더 강렬한 사랑을 찾아 떠날 거야. 그리고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알바로 솔레르가 노래하는 소피아. 소피아, 날 떠나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는지 알고 싶어. 아유, 구질구질하게 뭘 알고 싶어요.
떠나면 떠난 거지. Sherry Lynn, Got to be Real, Dead or Alive, Brand New Lover. 알바로 솔레르의 소피아.

0: 야.
1: 날 떠나서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는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경쾌하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 알바로 솔레르,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소피아, 그리고 Dead or Alive의 Brand New Lover, 쉐릴린의 Got to be Real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7월의 첫날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0785님이 여기 대전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가 노란 장화를 신고 물에서 첨벙첨벙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아유, 상상이 갑니다. 아이들은 비나 눈 와도 즐겁게, 그죠? 아유, 구질구질하게 왜 비가 오고 그래. 이제 어른 되면 눈 오면 아유, 이거 집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걱정 전혀 없잖아요. 천명선 씨, 아이들과 부산 여행하고 있는데요. 시장이며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하루 한 5, 6끼는 먹는 것 같아요. 물떡, 밀면, 돼지국밥. 이거 벌써 두 번도 넘게 먹은 듯해요. 케이블카 타러 가는 중인데 또 먹을 것 찾네요. 아, 그럼요. 아이들하고 여행이 그 먹는 추억이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데요. 슬프다 슬프다 생각하면 더 슬퍼지는 거 아시죠? DJ 천이 축하송이 좀 슬프게 들린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꽂히면 자꾸 그렇게 슬퍼져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92님, 오늘은 형님이신 조석형님과 딸 조슬기의 생일입니다. 두 배로 기쁜 날이죠. 오, 아빠와 딸이 같은 생일날이군요. 백디가 축하송 불러주시면 녹음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임경숙 씨, 우리 작은 언니 혜숙 언니 생일이에요.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언니한테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고윤영 씨, 오늘 제 생일이라 살포시 사연 보내요. 읽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8556님, 같이 근무하는 영자 언니 생일이에요. 방송에 처음 신청하는 거라 어색하지만 축하 부탁드립니다. 6656님은 오늘 제가 일 다니는 곳 사장님 생신이면서 제 생일이에요. 사장님과 저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름은 이종문 이순아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40년을 함께 산 연하 남편 생일이에요. 7316님. 폰에 저장된 이름이 웬수에서 남편으로 바뀐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내 남자를 보면 짠한 생각이 듭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듣고 있을지 몰라요. 축하해 주세요. 이름은 오동민입니다 하셨네요.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김은미의 생일입니다. 백천님 노래 선물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 아주 생일자가 엄청 많네요. 기타가 집에서 안 나오려고 막 때를 쓰네요.

오늘은 석형 씨, 슬기 씨, 종문 씨, 순아 씨, 은미 씨, 동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식구가 많았어요. 원영애 씨가 이번 토요일에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해서 대청소했더니 기진맥진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오빠, 언니, 형부 볼 생각에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땀범벅이 되셨겠군요. 또 벤처스의 파이프라인을 청하셨죠. 전자기타 중심의 연주밴드죠. 더 벤처스. 그러니까 리드기타가 하나 있고 리듬기타 하나 있고 베이스 드럼 이렇게 4인조 라인업입니다. 파이프라인 서핑 느낌이죠. 시원한 바다 풍경을 기타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프락 연주곡입니다. 더 벤처스의 파이프라인.

원영애 씨가 The Ventures의 Pipeline 청해서 같이 들었죠. 연주곡. 예,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전에 진짜 연습을 이거 기타 한참 배울 때 이거 연습 많이 엄청 많이 했었죠. 다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기타 치던 분들은. 남혜윤 씨가 마이클 잭슨의 Rockin' Robin을 청하셨죠. 새롭게 7월 출발해요.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노래는 원래 그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록 앤 롤 싱어송라이터죠. 바비 데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마이클 잭슨이 13살 때 이거를 다시 부른 거예요. 솔로로. 물새가 나뭇가지 위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니까 다른 새들도 함께 모여서 신나게 노래한다는 내용인데 본인이 막 새소리도 내고 너무 이뻤어요. 마이클 잭슨. 그죠? 이어서 김순자 씨가 청하신 모던 토킹 쉐리 쉐리 레이디 듣고 왔어요. 독일의 뭐 남성 디스코 듀엣이죠. 모던 토킹.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언제나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라는 노래. 사랑 노래 듣고 왔네요. 용유미 씨가 Rockin' Robin 들으시면서 마제 깠더라니 어릴 때도 필이 넘치게 잘 불렀군요. 그럼죠. 대단했죠. 네. 강정훈 씨가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청하셨죠.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죠. 락커입니다. 지금 이제 41세가 됐는데 17살 때 이 노래를 불렀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소년을 무시했던 한 소녀의 얘기인데요. 어떤 소년이 사귀자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아우 쟤 너무 후졌어 이래가지고 안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아주 유명한 락스타가 됐다.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런 그 교훈이 있는 노래랍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장마 피해 없게 잘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자, 7월의 첫날 수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이제 마치는 곡은 이탈리아의 댄스 프로젝트예요. 엘보스코의 노래 너바나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저 불교 용어죠.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얘기죠. 현실의 걱정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온, 사랑을 찾고 싶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엘보스코의 너바나 들으면서 내일 낮 12시 약속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는 길지 않고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여의하류부터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반포대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5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인천 가는 길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구간 수월하다가 서울 도심에서만 막히는데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391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가은씨. 4월 초에 이사하고 정리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트로트 프로그램을 살뜰히 챙겨보니까 우리 신랑이 저보고 트로트 가수 될 거냐고 묻는 거 있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가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전국노래자랑 예선전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뭐 관심 한번 있다고 그냥 나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하지만 트로트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 안 와요. 반짝이 분들, 반짝이 출신 트로트 가수가 한 명 나올지.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꼭 자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사랑하는 트로트도 듣고 즐기고 따라 부르고 어깨춤도 추면서 200% 만끽하는 시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황민호의 진또배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응디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강수민님께서 반짝이분들 중 트로트 가수가 나온다면 기본으로 은비트 청취자 100만 명은 팬이 생기는 거네요. 와 대박. 저는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요. 응디. 트로트 다 좋아하시죠. 우리 반짝이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저는 분명히 뭐 보지는 못했지만 100% 예상하는 게 노래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 한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진짜 궁금해지네요. 우리 반짝이분들은 노래 어떻게 부르실지. 3283님께서 은비트 식구들 중 가수 나오는 거 반대. 응디만 응원하고 찾아다니는 거 벅차걸랑요. 아니면 우리 응디랑 듀엣하면 몰라도. 진짜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 뭐 전화 연결해가지고 무슨 뭐 노래를 부른다 뭐 이런 코너가 있었다면 저랑 듀엣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코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반짝이분들 노래는 언제 들을까 기회가 뭐 있겠죠. 언젠가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반짝이분들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그리운 옛 친구를 수소문하는 시간이에요. 보고 싶다 친구야 오늘 마련돼 있습니다. 2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0: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 지원이의 자기야 파이팅이었어요. 자, 8540님께서 응디 원래는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인데 사장님 배려로 6개월 더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년 퇴직하고 5년째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하반기도 화이팅! 아유, 축하 축하드려요. 일할 수 있음이 행복하죠, 정말로. 일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오영숙님께서

응디 반가워요. 근데 어쩌면 좋아요? 세탁기 돌렸는데 그 안에 휴지가 들어있었나 봐요. 빨래가 엉망이 됐어요. 다시 하려니 더 죽겠네요. 그거 방법 있을 텐데 그 휴지 그거 어떻게 하더라? 그거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아마 그 휴지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을 때 빼는 법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우, 호주머니에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들어있어도 진짜 난리 나요. 그게 다 그 거기에다가 걸려가지고 그 검은 돗 같은 거 빨면은 거기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돌돌이로 하루 종일 그냥, 그리고 세탁기에 그게 다 안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세탁할 때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유,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세탁하기 전에. 아이고. 0390님께서 응디, 여기는 전라도 나주예요. 남부지방에는 벌써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와서인지 기분도 다운되고 울적해지고 축 처지지만 그래도 응디가 즐거운 텐션으로 진행하는 빛나는 트로트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비가 이제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될 때가 됐구나. 오, 원래 남부지방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래에서 올라오나 이번에는? 아, 장마 때는 괜히 막 비 오고 이러면은 막 축축 처지죠. 괜히 기분도 안 좋고 막 뭐, 그리고 또 입맛도 없어요. 맞죠? 입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2시 되면은 응디가 기분 좋게 또 텐션 높게 이렇게 올 거니까 항상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윤아님께서 아버지랑 대전 가는 길이에요. 40년 만에 야구장에 간다면서 은근히 설레어 하셔요. 어젠 우천 취소돼서 너무 슬펐는데 오늘 강수해 측 상황 보면서 이동 중이에요. 오늘 부디 승리 우정 되길 빌어주세요. 와, 아버지랑 같이 야구장을 가요? 너무너무 부럽고 좋겠어요. 진짜 그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직접 하면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빠랑 같이 한다?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걸요. 승리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길을 또 돌아오는 길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민지님께서 대구에 비와요. 고혜경님께서 창원에도 비와요. 아랫지방 지금 다 비가 오는군요. 서울은 지금 해가 뜨거운데 조만간 며칠 안에 또 비가 오겠네요. 서울도. 그죠? 아, 우산 잘들 챙기시고요. 비 맞으면 안 됩니다. 감기 걸려요. 그리고 또 집안이 습해질 수 있으니까요. 제습기 있으신 분들은 제습기 돌리고 뭐 마른 신문 같은 거 깔아두셔도 되고 선풍기를 벽 쪽으로 해서 틀어놓으면 제습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자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이론의 이보시계, 추혁진의 칙칙폭폭.

이룬의 이보시계 최혁진의 칙칙폭폭 듣고 왔습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원혜진님께서 응디 아랫지방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비는 안 내리고 흐리기만 한데 너무 덥네요. 목덜미에 땀이 주주주주주주. 아유 진짜 그 비 안 오고 흐린데 더운 게 진짜 제일 찝찝하지 않아요? 막 습한데 비는 안 내리고 날은 막 덥고 아유 땀이 막 주주르. 요즘은 진짜 요즘 같은 때는 하루에 샤워 두세 번씩 하죠. 김은실님께서 응디

그냥 한번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진짜 억지로라도.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 한번 웃어볼까요? 아, 근데 웃다 보니까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아, 기분 다운되어 있지 마세요, 반제분들. 제가 그럼 맴이 아파요. 3132님께서 응디 참 즐거운 방송이네요. 요즘 듣기 시작했는데 참 좋아요. 저는 모처럼 친구와 수산항에서 낚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철수, 영종과 함께합니다. 응디도 수고하세요. 어머, 낚시하시는데 제가 너무 크게 우선 죄송해요. 고기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날씨에 또 낚시하면 참 좋죠.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오니까 낚시하고 계시겠죠.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잡았어. 맛있게 오늘 저녁 행복하게. 2190님께서 오늘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후에 골드미스 이옥주 언니의 60세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늘 동생들과 가족들을 잘 챙겨주는 언니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파티를 준비했어요. 언니 친구들도 초대해서 6시에 파티 시작하는데 60송이 꽃다발에 현수막과 돈봉투 박스에 정말 예쁜 3단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요. 드레스코드는 빨간색입니다. 인생 표창장 수상도 있어요. 기념 촬영에 깜짝 동영상도 준비했죠. 저 잘했죠? 제가 사회도 볼 거예요. 옥주 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니 너무 잘 살았다. 아자아자 장하다 이옥주. 멋지다 이옥주. 와, 진짜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이거 진짜 뭐 뭘 이렇게 잡는 것도 힘들고 파티를 여는 것도 힘들고 여기다가 또 뭐 풍선 이런 거 뭐 또 다 했을 거고, 그죠? 6시에 탁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될 거고, 꽃다발, 와, 현수막 그 맞추는 거 디자인도 또 하셨어야 될 텐데, 그리고 돈봉투바스에 3단 케이크도 또, 와, 행운권 추첨하는 거 그것도 종이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또 뭐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드레스코드 빨간색이라고 또 옷도 준비하셨을 거고, 표창장 수상하는 거 이것도 또 상장도 맞춰야 되거든요. 아, 이건 뭐 이옥주 언니님이 완전 완전 좋은 동생을 두셨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게 또 받는 사람도 물론 이렇게 되면 행복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배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파티들이 있는 겁니다. 잘 준비한 만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홍지윤의 분내음.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아, 자기야. 아,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어? 아니, 내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이건 좀 우리 아내가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살림을 하다 보면 유통기한 쟁기고 그런 거는 뭐 잘못하는 거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 나도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나한테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0: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우와 맛있는 냄새.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우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벌써부터 군침 도는데.
1: 그쵸 맛있는 냄새 나죠?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였어요. 얼른 손 씻고 와요. 거의 다 됐어요.
2: 엄마 우유, 나도 배고파요. 밥 주세요.
3: 엄마 나도 배고파요. 맛있는 거 줬대요.
1: 어구구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했어. 얼른 식탁에 앉아. 이거는 우리 귀요미들 반찬. 그리고 이거는 엄마랑 아빠 반찬. 엄마가 신경 써서 따로 요리했어. 자 맛있게 먹자.
2: 우와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2: 어 나도 잘 먹겠습니다.
0: 어 근데 애들 반찬이랑 우리 반찬이 다르네. 애들은 고기 반찬 먹는 거야. 어 근데 우리는 이거 뭐야 이거 찌개야? 찌개는 찌개인데 이거 무슨 찌개야? 이거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1: 아 우리가 먹을 찌개는요 짜잔 섞어찌개입니다. 오늘 냉장고 청소했거든.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 왜?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맛 없을까봐 그래? 일단 잡숴봐. 맛있어. 진짜야. 남이 거 한번 먹어보라니까?
0: 아 싫어! 어! 나도 고기 반찬 먹고 싶어! 나 어! 맨날 왜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면 유통기한 얼마 남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1: 어! 그럼 이 아까운 거 그냥 버려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먹어도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애들 먹여? 어른이 먹어야지? 그리고 당신 혼자 먹으래? 나랑 같이 먹는 거잖아.
0: 아우 싫어! 아 싫다고! 이런 거 먹으면 가정의 체면이 그냥 구겨지는 것 같아서 내가 싫어. 그냥 더 이상 구겨질 체면도 없지만 나도 처리해야 되는 음식 말고 좋은 거 애들만큼 그냥 신경 써서 요리를 해달라고. 애들이랑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제발.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민지의 신경 좀 써주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김찬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애들은 따로 밥을 해주고 남편분은 유통기한 지난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뭐야. 정제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국인데 맛있어 먹어봐. 나도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싶다 하는 남편분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강혜영님께서 AI송 같아요. 김경수님께서 AI송인 줄 알았어요. 노래 재밌어요. 예, 민지 가수 민지님의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곡이에요. 우리 오빠 달려라는 곡, 노래도 많이 듣죠. 아무튼 장은희님께서 보글보글 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프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점심 늦게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먹는 거 이런 것도 사연하면 또 이 먹는 얘기하면 또 배고프거든요. 정승기님께서요 먹어 두셔요. 섞어찌개 맛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만 가지지 말고 줄 때 먹고 잘 먹어 두셔요 이런 뜻 같은데 나중에 못 얻어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아 지금 딱 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먹는데 그냥 같이 한 번쯤은 이런 걸 먹어도 되지 않나. 왜냐면 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뭐 상한 거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보랑 나랑 또 같이 먹는 거잖아요. 여보랑 나랑 처리하자 이런 마음 하나. 근데 그걸 해주시려면 평소에는 좀 맛있는 거를 우리 남편분들

고기도 먹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실 테니까 한 번씩 냉장고 털이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남편분이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근데 평소에는 좀 맛있는 거를 조금 남편분도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반반 듭니다. 고혜경님께서 더운 날씨에는 음식 조심해야 돼요. 제발 남편분도 맛난 음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남편 하면서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아이 태어나고 아낀다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점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 털이는 싹 다 내가 뭐 이거 괜찮아 이거 날짜 지난 것 같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먹을 거야. 이거는요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아? 아니 괜찮아 그거 우리 남편이 먹을 거야.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야 남편분 불쌍해. 왜 날짜 지나려고 하는 거 다 남편분 먹는 거예요. 김학번님께서 에구야 남편분들 가엾어라. 성영아님께서 냉장고는 채우지 말고 비우세요. 그때그때 조금씩 먹을 만큼만. 근데 주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이게 또 그 좀 싸게 많이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일할 때 뭐 이렇게 한 번에 가서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을 하고 나면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조리 있게 이거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 요리사나 뭐 감자가 남았네 감자로 무슨 요리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우리는 뭐 감자 해봤자 뭐 우리가 뭐 감자탕을 집에서 뭐 해요. 그렇게 손 많이 가는 것도 못하니까 뭐 해봤자 감자전, 감자볶음, 뭐 감자 들어간 뭐 조림 뭐 이런 거나 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맞춰줘야지. 감자주름 하려면 또 고등어도 있으면 좋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씩 사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남편분 힘내세요. 그래도 한 번씩 냉장고 비울 때는 이렇게 드셔주시고 그리고 아내한테 평소에는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자, 은빛의 짧은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유미리의 꿀맛사랑, 하동근의 꿀맛이야.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7083님께서요. 가은언니 신랑 월차 쓰고 야구 보고 맛집 투어하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비도 오고 배도 부르고 신랑이 졸려해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요. 저도 졸리지만 꾹 참고 신랑 지키는 중입니다. 다행히 가은언니 라디오 시간이라 트로트 들으니까 기분이 밝아지네요. 앞으로 도착까지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가은언니. 우리 신랑이 언니 팬이래요. 남편분 운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에, 야구도 보고 맛집도 투어하고 아유 그러면은 뭐 비도 오고 배도 부르고 이거 졸릴만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와이프 지켜야 되니까 눈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운전에 집중합시다.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시몬의 둠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빗길은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남순환로 수서 방향 관악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론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양화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빈간에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현빈의 대찬 인생이었습니다. 신나게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승찬님께서 안녕하세요. 22살 청취자입니다. 이야 부러워요. 22살 부러워요. 에, 안녕하세요. 송이님께서 서운엄마 반갑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왔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김옥자님께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 듣고 있어요. 은가님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 정말요? 보인라도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또 누가 이쁘다고 해주시면 제가 이걸 또 읽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가 보자 하면서 또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이서 보이서. 박혜영님께서 참 오랜만에 은비트 시청해요. 가은님 잘 지내시죠? 가은님 보러 가야 하는데 바빴어. 바쁜 거 끝나면 조만간 보러 갈게요. 아, 요즘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기 오픈 스튜디오 오시는 분들이 줄었어요. 밖에 서 계시기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천천히 일보시고 시원한 날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 뚝뚝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2부 내일이에요. 빛나는 초대석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혜은이 선배님이세요. 선배님과 함께

0: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라이브도 청해서 들어볼게요. 혜은이 선배님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1440님께서 안녕하세요 가은님, 여기는 거제도에 자리한 28년 된 자그마한 동네 서점입니다. 아침부터 아내와 둘이서 온종일 도서 라벨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는 주현미 누님의 목소리를 듣고 11시에는 버럭쟁이 명수님의 넉살도 듣다가 편안한 백천이 형님의 팝송도 듣다 보면 어느새 가은이 동생의 상큼함을 접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하다 보면 지치기 쉬운 시간이지만 빛나는 트로트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자락에 피로를 잊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송가인의 용두산 엘레지 신청하겠습니다. 들려주시겠어요? 이 서점을 또 운영하시는 분답게 글이 굉장히 정갈해요. 집중이 싹 됩니다. 아무래도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시니 이게 또 탁 순서대로 9시에는 누님의 목소리 듣고 11시에는 이렇게 탁 별명도 이렇게 붙여가시면서 얼마나 이뻐요 글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해피 FM을 쭉 들어주시는군요. 당연히 노래 띄워드립니다. 앞으로도요. 이 또 노래가 책과 함께 하면은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2148님께서 응디의 톡톡 튀는 목소리가 신나는 하루를 만드네요. 여기는 성남인데요. 손녀딸 챙기려고 원주에서 올라왔어요. 바라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었네요. 하루 종일 라디오가 친구입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신청할게요. 응디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흘러나오는 것도 들어봅시다. 아, 손주 또 챙겨야 돼가지고 바라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주말 부부가 돼서 손녀딸 보러 가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요.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송가인의 용두산 엘레지,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초등학교 때 나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말괄량이로 유명했던 내 친구. 주희야, 손주희. 오늘따라 유난히 네가 보고 싶구나. 우리 둘이 동네를 휩쓸고 다니면서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다녔는데 너도 기억하지?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 우리 자주 방방 타러 다녔었잖아. 요즘에는 트램펄린이라고 많이 하더라.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방방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랑 나랑 학원 빼먹고 방방이 타러 갔다가 누가 더 높이 뛰나 시합했었잖아. 그러다가 네가 공중으로 높이 붕 떠올랐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 왼쪽 이마에 빡 하고 부딪히고 말았지.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나고 말았어. 나는 아팠고 너는 놀랐는데 우리 둘 다 부모님께 혼나는 게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나 아직 이마에 그때 그 흉터가 살짝 남아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주희 네가 생각나. 그 사건 잊고 나서 네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우리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네 안부가 궁금하다. 비록 사고가 있긴 했지만 너랑 놀 때 난 정말 즐거웠어. 나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았던 말괄량이 손주희.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의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고주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물로 불멍가스기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주연님께서 학교에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말괄량이었던 친구 손주희님을 찾고 계십니다. 말괄량이라는 이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늘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이를 하고 아침에 나왔다가 해가 지면 가장 늦게 집에 가는 친구에게 말괄량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주연님이랑 친구분이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지요. 사연에 방방이를 타다가 친구분 앞니가 이마에 이렇게 콕 찍히는 바람에 피가 나서 아유 아직도 그 흉이 남아있다고 적어주셨어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근데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면은 세게 이렇게 팍 떨어졌나 봐요. 게다가 학원을 빼먹고 방방이를 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단은 피가 났으니까 놀라고, 아 이거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해서 놀라고, 다시는 방방이 못 들어갈 텐데 어떡하지 해서 걱정하고,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진짜 아이가 다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노느라 신나서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또 뭐 혼날까봐 걱정만 했지. 사실 혼나는 데는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반제분들 어렸을 때 주로 무슨 일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나셨나요? 지금부터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어린 시절 내가 부모님께 혼난 이유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추첨 통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 보내주신 어린 시절 내가 부모님께 혼난 이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듣죠.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박군의 땡 잡았다.

박지현의 녹아버려요, 박군의 땡 잡았다 듣고 왔습니다. 자, 반지의 분들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 내가 부모님께 혼난 이유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 때문에 혼나셨을까? 만나볼게요. 강정호님께서 어릴 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부모님이 잔돈 모아두시던 장구 모형의 저금통이 있었는데 거기서 야금야금 동전 꺼내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저금통에 있던 동전들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셔서 혼났습니다. 혹시 그 저금통에 있는 동전 꺼내실 때 젓가락 사용하셨나요? 저금통은 원래 젓가락으로 빼는 거거든요. 쇠젓가락. 그걸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돌리면은 그 동전이 이렇게 뽁 하고 나와요. 박유경님께서 남동생이 태권도장에 다녀서 자꾸 저한테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참다 참다가 저도 화가 나서 때렸는데 딱 그때 엄마가 들어오신 거죠. 저만 엄청 혼났어요. 지금도 억울해요. 아, 이거 뭔지 알죠. 그리고 또 동생들이 약간 저도 이제 둘째거든요. 약간 이게 악랄해요. 언니가 한 것만 누나가 한 것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울어. 왜 첫째들은 또 자존심 때문에 잘 안 울어요. 그러면 이제 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언니가 막 이러면은 이제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당연히 언니를 또 이렇게 혼나게 되거든요. 고방법을 또 썼구나 남동생이. 5539님께서 몇십 년 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때 식빵을 사주셨는데 테두리가 딱딱해서 발라내서 버리고 속이 부드러운 것만 먹었는데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아직도 호랑이 같은 아버지 얼굴만 생각나요. 지금은 그립네요.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식빵 테두리 안 먹는 사람 있으세요? 바로 나야. 저도 그 테두리 그거 약간 질겨가지고 전 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씹으면 턱이 아파서 안 먹었는데 그거 테두리 안 먹으면 그거 잘라가지고 설탕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달궈 먹으면 참 맛있는데. 하긴 뭐 그때는 그냥 식빵이 귀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다 먹었어야 됐었죠. 그때 딱 얼굴이 그걸 혼내시던 아버지 얼굴이 탁 카메라처럼 찍혀가지고 머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김규희님께서 유치원 다닐 때 언니랑 머리카락 잡고 싸웠던 일이 있어요. 언니 머리카락 잡았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때는 제가 언니를 이겼는데 지금은 무서워요. 그 언니가 혹은 누나가 동생을 이기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좀 컸을 때 이제 언니나 누나가 이제 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덩치가 더 커진다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무섭지. 정승기님께서 소 풀 먹이러 갔다가 소를 잃어버려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머. 그런데 새벽 되니까 소가 집에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나. 옛날에 소 잃어버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난 일이에요. 소 잃어버리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뻔한데 이거 지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큰일 나.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했겠네요. 근데 새벽 되니까 소가 집에 들어와 있어. 그 소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집을 찾아서 또 들어왔어. 잠깐 저기 놀러 갔다 왔나 봐요. 산책하러 갔다 왔나 봐. 김인남님께서 7남매의 막내인 저는 약 먹을 때 혼났어요. 약을 못 먹어서 늘 토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막대기를 옆에 두고 약을 먹이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그때 빼고는 예쁨 받았어요. 그 시절이 그립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게 약을 먹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토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토를 하고 싶어서 막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잘 넘기라고 또 아버지께서 막대기를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약 안 먹는 것도 요즘이야 뭐 우리 애기 약 못 먹어서 어떡해. 그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약 먹어 해초리 된다 약 안 먹어 뭐 이렇게 그때는 무조건 해초리였지. 그러면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죠. 아유 어디가 아파서 또 그렇게 약을 먹었을까. SK2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 점수 28점

사인받아서 많이 혼났네요. 그때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점수에 사인받으러 갈 때 몰래 도장 찍어서 갔다가 걸려서 엄청 혼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도장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에, 그 성적표에 도장 찍어, 진짜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도 그러나? 에, 성적표에 도장 찍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막 찍어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걸려도 그렇게 혼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너가 찍었어? 이렇게. 저희 엄마는 그렇게 저한테 공부 잘한다고 뭐 했다고 혼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언니랑 싸울 때 말고는. 근데 진짜 몰래 도장 많이 찍어서 갔죠. 6905님께서 70대 할미예요. 선반위에 있던 10원 갖고 나가서 건빵 사 먹고 정말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선반위에 하필 10원이 거기 있어갖고. 맞아요. 옛날에는 맞죠. 10원, 20원 뭐 이렇게 가자. 저 어렸을 때 5살 땐가 그때만 해도 50원, 100원 이것만 있어도 거기 가가지고 슈퍼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0원, 50원 뭐 이랬었던 것 같아. 과자 하나에. 그죠? 근데 10원 이제 건빵 하나에 10원 하던 시절이었나 봐요. 건빵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때는 진짜 뭐 요즘처럼 화려한 과자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건빵이 진짜 맛있는 과자였겠죠? 아 진짜 많이 혼났겠네요 진짜. 이상옥님께서 응디 저도 어릴 적 제 동생 4살 5살 때 둘이서 손잡고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려서 저녁 무렵에 경찰 아저씨들 덕분에 찾아서 저 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어 동생이 4살 5살인데 손잡고 나가서 돌아다닌 거예요?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동생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다가? 또 딴 데 뭐 한눈 팔았겠죠. 아이고 아이고 동생. 근데 경찰 아저씨 덕분에 찾았군요. 아유 그래요. 그때는 뭐 집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 못하지. 여기가 어디야 정신 차려보니까는 저기 딴 데 가 있고 뭐 이러니까는 막 정신없이 울고 있겠지. 아유 다행이에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옛날에 참 손 잠깐 났는데 길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 잃어버린 사람 진짜 많았어. 요즘에야 뭐 이렇게 끈 같은 것도 막 달고 다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철저히 쳐다보고 따라다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손잡고 뭐 이렇게 막 시장 가고 막 이랬을 때 잠깐 놓치면은 잃어버리고 이랬거든요. 6185님께서 3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엄마가 먹을 거 똑같이 나눠줬는데 저는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놓고 언니 거 뺏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거 먹었죠. 그래서 혼났어요. 그치 똑같이 나눠줬는데 숨겨놓고 나 다 먹었어 언니 그것도 나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뺏어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숨겨놨던 거 몰래 먹고 근데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그냥 앞에서 대놓고 다 먹고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또 다시 꺼내서 먹고 난 숨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거 막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있으면은 이제 나도 좀 주면 안 돼. 내 거 다 먹었어. 막 이러고 떼쓰고 이러다가 혼나고 막 이랬는데, 숨겨놓을 생각은 못 했어요. 아주 똑똑하시군요. 자, 어린 시절 내가 부모님께 혼난 이유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이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볼게요. 미스 김의 검은 고야,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들으신 노래는 미스김의 검은 고야 그리고 마이진의 사랑의 리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 싶다 친구야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홍미경님께서 잊을 수 없는 내 친구 민이야. 고등학교 시절 우리 아빠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고향집에서 먼 거리였는데 네가 한 번에 달려와 준 거 나는 절대 잊을 수가 없구나.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다. 사실 그때 우리는 많이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네가 병원에 와준 이후로 급속도로 친하게 됐지.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 뒤로 너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단다.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고 있었고 당시에는 언니 오빠와 지내고 있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엄마가 네 생일에 우리 집에 불러서 미역국과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줬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네가 내 곁에서 사흘 내내 함께 해줬지. 우리 엄마가 널 보면 막내딸 같다고 좋아하셨는데 네가 결혼을 해서 멀리 가는 바람에 우리 연락이 끊기게 됐지. 민이야, 엄마가 아직도 네 얘기를 하셔. 보고 싶다고 말이야. 서울에 산다는 말만 들었는데 아직도 서울에 있니? 너의 고마움을 제대로 보답 한번 못했는데 나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을래? 민이야, 보고 싶구나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엄마도 이렇게 보고 싶을 정도인데. 아이고. 와, 진짜 이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진짜 내가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섭섭하게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갑자기 나를 크게 위로해 줄 때, 그럴 때 확 깊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미니 씨 어디 계세요? 서울에 계세요? 홍미경님께서 찾고 계세요. 혹시나 나 결혼해서 미경이랑 끊겼는데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면 은비투로 연락 주세요. 문갑수님께서 아이고 어릴 적 친구는 늘 기억이 나죠. 특히나 이렇게 아빠 돌아가셨을 때 사흘 내내 곁에 있어주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깊은 친구였네요. 아, 지금 진짜 너무 보고 싶, 이게 참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아, 내가 이 친구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연락이 끊기면은 어떻게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소가원님께서 안 좋은 일을 위로해준 친구는 마음속에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쁜 일을 함께한 친구보다 슬픈 일을 함께 나눈 친구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죠. 너무 찾고 싶을 것 같아요. 홍미경님이래요. 홍미경님. 성은 안 알려주셨어요. 미니님이래요. 그냥. 미니님 혹시나 서울에 계시면 라디오 들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불멍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그리고 송민준의 그림일기.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KBS Radio
9: 8990님께서요. 옛 친구도 좋고 새롭게 친해진 응디와 반짝이 분들도 좋아요. 노래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응디 오늘도 즐거웠어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흥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우리 반짝이 분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죠. 저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내일도 찾아주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나율의 2 플러스 1 띄워드리면서 신나게 끝낼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와 제주에 이어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빗길은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에서 봉천터널 사이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하면서 여의하류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요. 매송휴게소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신림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7월 4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7월과 함께 일기예보에 장마전선이 떴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래요. 비구름이 머리 위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습도가 오르면 우리는 하루를 더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에 약간의 오류가 생긴대요. 아, 왜 이렇게 아픔이 나지? 아, 너무 졸려.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런 게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몸의 신호래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달달한 한 입이 간절한 오후일까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을 우리 또 같이 재미있게 보내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박기영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본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은 듯하죠? 7월과 함께 장마 전선이 떴습니다. 날씨 어플 열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매일 비 소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가방에 우산 하나씩은 꼭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또 컨디션 관리 잘 한다면 이 한 달을 또 재미

0: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늘은 저렇게 우중충한 하늘은 어떻게 못해도 마음 날씨는 좀 맑게 해드릴 자신이 한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도 찾아갑니다. 와, 4시 콩디 언니다 하시면서 비도 오고, 어? 우리 8240님 계신 곳 비 오나 봐요. 비도 오고 콩디 언니 목소리 좋아요 하시면서 문자 또 보태주셨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문자를 쏴주셨어요. 지금 이거 듣고 와 소개됐다 하시면서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양산인데 비가 엄청 와요. 양산에도 비가 엄청 와. 진짜 장마의 시작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사마나 75님 문자 주셨습니다. 우산 양산과 한몸이 된 7월입니다. 통영은 아침부터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한순영님. 어우, 양산, 통영, 또 아까 부산. 참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모아주시네요. 감사하게. 김경태님, 제가 오후에 졸았던 게 장마 때문이었군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말짱한 건 라라랜드 덕분이군요. 하시면서 김경태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블랙콩 언니 안녕하세요. 블랙콩. 어색하지 않아서 참 좋네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별명이라. 부산도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 일할 남편을 생각하니 슬프네요. 슬퍼 슬퍼쏘. 7916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두 개 싸드릴 테니까 어느 날 신랑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커피 맛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순영님에게도 8240님에게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저희 보는 늘 궁금해하죠. 여러분 계신 그곳 하늘 날씨는 어떤지, 오늘 점심은 뭐 드셨는지, 저녁 메뉴는 뭘까, 컨디션은 어떤지, 상중하 중에 어떨까 등등등.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

블랙콩 언니 블랙콩 1777님 1777님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꼼짝 않고 딱 붙어 있을 겁니다. 딱 붙어 있을 거야. 감사해요. 콩디 신청곡이 있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아유. 근데 오늘요 제가 두 곡을 냈는데 오늘은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가 와보니까 큐시트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걸어주셨어. 보통은 가수분들을 모시고 말이죠. 질문을 하죠. 가사를 쓰셨는데 어떤 뜻이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거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답변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분홍 주문서는 어제 우리 만났던 신공은 가수의 작곡이고 제가 이 낙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얘기들이 막 적혀져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몇 시간째 울었는지 모른다. 내 몰골이 아니다. 하지만 난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한다. 막 이런 막 정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그 낙서장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뭐 다시와 내 이름 손잡던 그날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런 가사들이 나오면 연애서사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했던 시간 자체를 가사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서머리를 해드리고 들으면 아 어떤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듯하여 제가 질문 답변 혼자 다 했습니다. 3521님 콩디 출첵해요. 쓸고 닦고 열심히 했더니 땀으로 샤워 중입니다. 7월에도 콩디 언니와 쭉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니 언니 원래 5시 20분 퇴근이라 항상 40분 정도 라라랜드 들었는데 오늘 출장이라 일찍 나와서 2시간 풀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하셨습니다. 행복해. 행복해 해주시니까 기분이가 좋네. 993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굿굿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오늘은 미팅을 두 탕이나 뛰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밖은 찜통입니다. 점심시간 포기했는데 이제 꼬르륵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벌써 4시 13분 42초예요. 저도 배가 고파서 우리 강 작가랑 빵을 조금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그리고 사랑해님도 오늘 출석해 주셨고 홍정환님 이향미님 콩디 어제는 바빠서 듣기만 하느라고 문자도 못 보냈어요. 정말 1년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시간 만들어 보아요 하시면서 이향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철님도 문자 주셨고 구문선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느낌이 있는 이번에 라라랜드 블랙홍의 분홍 주문서 여러분들과 들어봤고요. 요즘 힘들다는 사연들, 우울한 사연들 보내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행운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님님, 두근두근 콩디님과 딱 어울리는 곡이네요. 콩디처럼 콩콩 튀는 노래네요. 박민아님. 그리고 이소영님도 노래가 그냥 딱 콩디 이본이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미수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임정임님 기분이 아주 좋아지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반기 시작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6개월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반 남았네. 하반기 남았어요. 상반기 지키지 못한 다이어트 오늘부터 해보려고 저 점심때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아, 다이어트 성공하실 거죠? 시작은 좋은데 3일은 넘기겠죠? 넘겼으면 좋겠다. 우리 이윤이니님. 그리고 4577님, 여름이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가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미숫가루. 얼음 넣은 시원한 미숫가루 마시며 듣는데 행복하네요. 유후 하시면서 4577님 보내주셨고, 오랜만이시다. 올리비아 월세님. 콩디, 회사 상사가 저를 긁네요. 상사가 긁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다가 울었어. 콩디에게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요. 이거 중요하죠. 진짜 몸이 피곤한 거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 조절을 하며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는 정말 피곤한 일인데 그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올리비아 월세님, 제가 커피 선물 하나 쏴드릴 테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좋아. 또 8590님, 막내 아들이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칼국수입니다. 비 와서 더 먹고 싶은가 봐요. 비 오는 날에 겉절이에 칼국수 맛있겠다. 9001님, 언니 제주도 동쪽도 비가 옵니다. 저는 비를 뚫고 언니 방송을 들으며 열심히 집에 가볼 겁니다. 몸은 축 처지지만 제2의 출근을 하러 갑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정말 바쁘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9001님. 그리고 임채영님, 콩디, 저는 오늘 칼퇴하고요. 마곡으로 혼자 연극 보러 가려고 합니다. 또 혼자 보는 영화? 혼자.

보는 연구. 재미지죠? 남편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크크. 근데 내가 말해버렸네.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저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임채영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소연 님이 언니는 말을 참 이쁘게 하세요. 마음이 착한가 봐요. 아, 그래요? 되게 툭툭 말을 내 던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말만 듣고 그 목소리만 듣고 톤만 듣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게 안 좋네 이러시는 지인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되게 밖에 살가운 성격은 아니어서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4시부터 6시 이 2시간만 딱 이렇게 채팅창 앞에 앉으면 이렇게 내가 부드러워지네. 근데 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홍님, 콩디 노래 너무 경쾌하고 상큼합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네 하셨습니다. 무인공대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잘한다 하셨는데 아유 잘하기는요. 그냥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그냥 불렀을 뿐입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 받을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어떠셨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거래 아스피린. 그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신나죠? 이 노래 들으면 이혜린 님이 노래합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여러분들하고 함께 듣게 될 곡은요. 바로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되겠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저녁 6시 김건모 씨의 신곡이 발매가 됐습니다. 딱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을까요? 가수 전영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 하셨대요. 노래 제목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매직 가요계의 까만콩 김건모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김건모를 듣겠어요. 좋은데요? 오늘은 김건모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건모 씨의 노래들,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임혜정님, 비 오는 날이 되면 이 노래를 챙겨 듣습니다. 성지은님, 지금 순천은 비가 내려요. 비가 와. 그래서 아침부터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김현주님, 오늘 비도 내리고 해서 조금 후덥지근하지만 선명한 빨간 우산 딱 쓰고 나가면 기분이 조금 업되겠죠? 하시면서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7450님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난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고, 장마가 시작됐으니 빨간 우산 한번 들어줘야죠. 히히히. 111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지금 흐르고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기차 여행 중이에요. 콩디 목포에서 부산까지 창가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신청해봅니다. 2014님 분위기 좋겠습니다. 김화영님 빗속의 여인 이 노래 딱 생각났습니다. 박민

아우, 이 노래가 뒤이어서 나올 줄 알았으면 빗속의 여인 이 노래부터 서서 놀걸. 최가윤님 잘못된 만남, 0563님 잘못된 만남, 8814님 우와 너무 좋아하는 김건모님의 신곡 기다려줍니다. 저도 기다려줘요. 잘못된 만남. 그리고 쿠쿠님 김건모 잘못된 만남 최애 노래방 곡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들어보죠. 잘못된 만남.

긴 건무 하면 말해 뭐해요. 핑계 나와야죠. 7273님, 이주상님, 학창시절에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김옥주님은요, 차트를 휩쓸었던 핑계. 7692님, 이 노래 없으면 건무 없음. 흐흐흐. 김건무 씨가 노래합니다. 핑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매직 오늘은요. 김건모를 듣겠어요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처음 콘서트 가서 실제로 듣고 더 좋아졌습니다. 5285님, 또 최옥희님, 이 노래 진짜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3540님은 명곡은 명곡이네요. 제가 노래 가사를 다 외우고 있네요. 또 강도아님, 좋다 좋아, 더위가 싹 물러가네요. 노래 힘이란 하셨고, 9125님, 라라랜드로 처음 문자를 보내봅니다. 매일 육아에 지치네요. 김건모의 잔소리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름다운 이별 요 노래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잠실대교 1차로에선 사고 났고요. 더 가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그 사이 한강대교 1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장성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짧게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오늘은 우아한 식식이님과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시간에는 여러분의 음성 메시지를 받아보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라랜드가 한 살 특집으로 로고송 가요제를 조촐하게 소박하게 열어봤단 말이죠. 본선에 진출한 세 분 말고 또 계셨어요. 사실은 이분까지 만났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분을 다시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어제 만났으면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이랬었겠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그냥 우아한 식식이님이라고 할까요?
1: 네, 그냥 짧게 우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우식이. 네. 우식이 좋네, 우식이.
1: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언니처럼 우아하고 씩씩하게 되고 싶어서 우식이입니다.
0: 아, 우식이, 우아하고. 네. 그쵸. 좀 우아하기는 해줘야 돼, 그치?
1: 맞습니다.
0: 그리고 씩씩하기도 해줘야 되고.
1: 맞아요.
0: 지금 가까운 곳에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시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식님.
1: 감사합니다.
0: 라라랜드는 자주 챙겨 들으세요?
1: 사실은 언니를 알게 된 거는 1995년도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에서부터 언니와의 만남은 시작이 됐고, 이번에 라라랜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서 언니 기다렸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우식님.
1: 네.
0: 저 이번은 눈물 버튼이 쉽게 눌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오늘 이 로고송 가요제 어제 펼쳐졌었는데,
1: 네.
0: 나름 준비한 게 꽤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1: 차라리 어저께 출전을 안 한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왜? 쟁쟁하셔서.
0: 그리고 오늘 단독 주인공이잖아, 그죠?
1: 아니요, 주인공 아니고 그냥 겉절이.
0: 아유, 주인공. 우리 우식이 오늘 혼자 주인공 멋지게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안 부르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1: 네.
0: 어떤 로고 선택하셨어요? 다섯 가지 중에?
1: 제일 씩씩한 노래입니다.
0: 아, 제일 씩씩한 노래 한번 네. 들어볼까요?
1: 네. 네.

0: 라라랜드.
1: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신선한데요? 우리 우식님, 네. 이 밑에 그 AR이 흘러나와서 좀 방해받지 않았어요?
0: 아니요. 아, 저 이거 없었어요. 아, 미천이 다 드러날 뻔했어요.
1: 아, 그랬어요? 저는 네. 혹시나 노래를 하는데 아, 멜로디가 나와서 좀 불편하실까 싶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니.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개인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어제 다 개인기 다 들어봤습니다.
0: 아, 이거 정말 네. 조금만 사연 들어주세요. 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웃기려고 제가 요즘에 개인기를 연습 중인데 네. 남편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도 언니의 방송에 누가 되지 않게 하지 말라고 어저께까지 저를 당부시켰는데
1: 근데 우리 우식님
0: 언니를
1: 꼭 위해서 하셔야겠습니까?
0: 사실 하고 싶진 않은데 언니의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1: 이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개인기 한번 들어보죠. 남편도 말리는 이 개인기 한번 만나보죠.
0: 신세계 이정재님 네. 배우님 할 거고요. 네. 아, 그 종구영 그 너무한 거 아니오? 죄송합니다.
1: 아니 끝난 거죠?

0: 우식이 아주 심플하게?
1: 맞습니다.
0: 저는 이렇게 아주 간결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우아한 우리 식식이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평소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들으세요? 아기도 있으세요?
1: 아니요, 아직 아기는 없고.
0: 아, 아기 없어요?
1: 네네.
0: 신혼이시구나.
1: 그냥 헌댁이라고 불러주세요. 헌댁.
0: 헌댁. 아, 오늘 잘 만났네요.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우리 우식님.
1: 네.
0: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1: 저 사실 제가 멋쟁이가 아니라서. 네. 그냥 언니가 좋아하는 색깔.
0: 아니, 무슨 얘기 나올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1: 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다만 언니처럼 저는 좀 까무잡잡해요.
0: 아, 까무잡잡해요. 그러면 좀 화려한 색깔도 원색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튼, 그리고 마른 편이에요?
1: 예, 말랐어요.
0: 그리고 신랑님은 무슨 색깔 좋아해요?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꼭.
1: 네이비 좋아합니다.
0: 아, 네이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커플로 우리 우식님하고 남편분 같이 차고 다니시라고 비즈 팔찌 만들어서 그것까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제가 인증서 꼭 남길게요, 언니.
0: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있으시면 마음껏 하십시오.
1: 네. 언니의 1주년이 저에게는 더 특별한 것이 사춘기 열병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운명처럼 언니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어떤가요? 라는 이정보님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코너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많이 되었고 언니가 저에게 심어준 작은 씨앗이 이제는 마음의 작은 나무가 되었어요. 항상 언니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은 언니 존재 자체가 빛나는 선물이에요. 언니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러시면 청취자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항상 몸과 마음 잘 챙기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따뜻히 빛나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우리 우식님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눈물 버튼을 확실하게 눌러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1: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 한번 찾아
0: 언제든 환영합니다.
1: 네, 오픈 스튜디오 좀 해주세요. 연차 내고 가려고요. 아우. 언니한테 빠빠이 한번 해보려고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조만간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왜 그러냐면 그대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1: 언니 항상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0: 아, 오늘 우리 우식님하고 오늘의 라방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또 예고를 해드려야죠. 뭐 울다가 웃다가 참 여러가지 합니다. 봄풀리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2026 절반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죠? 그래서 거짓말 풀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거짓말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뽑히신 분들에게는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2614님 정말 씩씩하시다. 크크크. 그쵸? 우식님 씩씩합니다. 이원경님 우식님 최고. 이재숙님은 찡하네요 가슴이. 김정희님은 어쩜 말을 이렇게도 예쁘게 하는지 너무 사랑스럽네요 하셨고 9384님 저는 왜 같이 우나요? 아, 같이 울었죠. 아우 좋아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내기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요, 벌써 2026년 절반이 지났다고? 거짓말 같죠? 거짓말 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거짓말이 들어간 노래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

8871님 그리고 송혜진님 9284님 6400님 퇴근길 늘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노래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보아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남편의 거짓말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아침에 몸무게를 재었는데 그 숫자는 거짓말일 거예요. 늘었어. 몸무게가 늘었어. 실패했어. GOD의 거짓말 2069님이 신청하셨고 추억의 노래입니다. 2412님 뿐이 언니 1년 축하해요. 쭉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5902님 제 최애 가수 노래 듣고 싶습니다. GOD의 거짓말 조성희님 GOD의 거짓말 이나경님 보내주셨고 2859님도 이 노래 원하십니다. GOD의 거짓말

우리 신지은님도 잘 들으셨습니까? G.O.D의 거짓말 정말 명곡이죠. 콩디는 사랑해서 했던 거짓말이 있으신가요? 어우, 사랑해서 거짓말 한 적 너무 많죠. 정비소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 클론의 거짓말 2816님 그리고 7342님은 요양원 어르신들 집 가실 때 송영해 드리면서 라라랜드 맨날 들었는데요.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봅니다. 빅뱅의 거짓말 신청하셨고 이게 거짓말인가? 농담이에요. 그리고 산들바람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붙잡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어쩔 거야. 노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9076님 보내셨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리고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요. 가사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알고 있죠. 첫 방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언니 오래오래 해주세요. 3334님. 그리고 뽀녀언니와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1339님. 즐거워요. 그랬죠. 5539님은 티아라의 거짓말. 일찍 온다는 딸. 또 속았네요. 그 집부렁 하시면서 보내셨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3842님 그리고 구남선님은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은진님은 박화요비의 라이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2892님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새해 시작한다고 보신각 종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7월이라니 점점점 남은 2026 소중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 거짓말풀리로 함께했고요. 끝곡은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 노래 들어보네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나의 하루는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의 전화로 시작이 된다. 딸, 엄마는 집이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1: 아니 엄마, 남편들은 원래 다 그래? 아빠도 그랬어? 내가 아침에 말이야 토마토랑 당근이랑 브로콜리 넣어서 갈아서 줬거든? 주스 만들어줬다고. 그거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나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일부러 시간 내서 해줬구만. 딱 한 모금 먹고 그냥 나가는 거 있지? 이거 완전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너무 짜증나.
0: 화가 잔뜩 난 딸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딸이지만 어이구 싶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픈 마음은 알겠는데 남편도 그걸 진짜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잖아. 자기 먹을래? 하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김서방이 당근 먹는 거 봤니? 브로콜리 좋아한대? 안 먹으면 해주지 마.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먹일라 그래?
1: 왜긴 왜야.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안 챙기면 자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아주 이상해졌어.
0: 투덜대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 신혼 때 생각이 난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들에 혼자 상처받고 울고 화내고 이 결혼은 완전히 망했다며 후회하던 그때가 말이다. 자기야, 자기는 왜 밥 먹다가 꼭 물을 마셔? 그거 몸에 안 좋대. 그리고 반찬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짜? 적당히 먹어야지.

0: 자기야, 옷을 그렇게 개면 서랍에 어떻게 넣어? 양말도 좀 가지런히 다 해야지. 자기야,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 아니, 그거 내려놓고 와서 이거 먼저 하라고.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자꾸 피곤해하는 남편 모습에 내가 더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참고 참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그간의 속상함을 싹 다 털어놨던 날,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 아유, 바꾸려고 드니까 힘이 들지. 결혼은 네 입맛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맞춰가는 거라고. 너 친구가 밥 먹다 물 마셔도 그렇게 잔소리 할 거야? 안 하지? 어? 너한테 해 끼치는 거 아니면 그만 좀 둬.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불편해서 집에 오겠니?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을 스스로 깨닫는데 무려 수년이 걸렸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도 어서 빨리 깨달음의 시간이 오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아이유 수롱의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윤혜옥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5145님, 아 우리 아내가 생각나네요. 우씨 하셨고, 안태환님은 왜 제가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4190님, 자기야, 크크크,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채연님, 사연 듣는데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신혼 때는 신랑이 대답이라도 하죠. 한 10년 살아보면요, 잔소리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하셨습니다. 김채연님. 그리고 정경희님, 남남이 만나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한 배려가 있어야 살아요. 하셨고, 8205님도 보내주셨어요. 바꾸려 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맞아.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것을 꼭 살아보고 나야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느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잔소리에는 사실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서이고 또 애정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다만 잔소리의 이 양과 방식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이 양하고 방식을 좀 잘 조절해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어떤 가요를 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비 엄청 오는구나. 여의도에 엄청 쏟아집니다. 현모야 감기 걸리겠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 노래 듣겠습니다. 권성현 씨의 목소리 만나보죠. 한여름밤의 꿈.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남희윤님, 콩콩, 이쁜 콩님, 저 자전거 타면서 들어요. 거기는 비 안 오나 봐요? 어여어여 집에 도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도 비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안희숙님, 오늘 방송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김경수님, 거꾸로 한 바퀴 중독성이네요. 좋습니다. 콩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283님, 이보님이 노래를 안 하시고 연기도 안 하시고 모습도 안 보이셔서 이보님은 뭐 하실까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주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이제서 드립니다. 분홍 주문서 노래 음미에서 들으니 또르릉 또르릉 물방울이 튀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음원이 없다고 다음 주 월요일날 나와요.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황은희님, 황금숙님, 박설아님. 박설아님은 나 혼내셔. 또 운다 또. 그러니까 우리 박설이님, 저는 박설화님 이렇게 혼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이양미 씨 안 바쁘신가 보네요. 콩디 음원 대망나세요 하시면서 이민재님 보내주셨고 김대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혼 13년 차입니다. 우리 와이프 얘기인 줄. 싱크대에서 설거지 후에 손에 물 묻은 거 터는데 아우 싱크대 안에서 털어 좀. 손을 높게 들고 턴다고 뭐라고 해서 서운하다 했더니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혼자 호텔 가서 쉬다 온대요. 어렵다.

어려워. 푹 쉬다 오게 해주세요.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 하셨는데 저 이번 축하드립니다. 0920님 보내주셨고 토끼와 거북이 어제였지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잠 안 올 때 한 번씩 라라랜드 재방송 예약해놓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어제 신장 이식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1주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청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어제 하셨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님 빨리빨리 KO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오늘은 45번째 제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태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한 번만 불려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혜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태어났죠?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29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현주님 라디오 듣다 보니 아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우산은 챙겨갔을까요? 챙겨갔을걸? 만약에 안 가져갔다면 샀을걸? 앞으로 계속 힘들지 않게 회사 잘 다니길 바라봅니다.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오정현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위해 몸보신 해주려고 육해공으로 크 좋다.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갔어. 아내님 얼른 집으로 오세요 하시면서 오종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다정하시다. 우리 최경란님, 조수호님, 송우진님, 김은님, 한지원님, 김수진님, 이민영님, 양미수님, 정경희님, 7205님, 임숙경님, 주은수님, 이소영님, 김효숙님, 강미숙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분이 노래 나가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연 꼼꼼히 잘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윤익희님의 사랑 느낌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비 오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도 길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남단에서 북단 방향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가는 길, 홍지문터널 출구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총 30km 막히는데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가 가장 많이 밀리고요. 더 가서 서창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정 7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7월은 어정어정 천천히 한가하게 지낸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7월은 봄에 심은 곡식이랑 과일이 결실을 맺는 시기잖아요. 본격적인 추수철이 돼서 바빠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을 피해 좀 쉬어가면서 추수철에 쓸 에너지를 비축해둔다는 거겠죠. 오늘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였겠지만 아마 내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어정어정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첫 곡 팀의 별 들려드렸는데요. 1504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김민영님이 팀의 별인가? 어머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야 하셨어요. 야 진짜 딱 알아맞추셨어요 우리 민영님. 맞습니다. 팀의 별. 아, 이 미디엄 템포 참 한창 멍 정말 너무나도 많은 노래들이 다 그런 템포였는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되게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겹죠. 아, 조오김님이 부산에서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는데요. 더워지니까 저도 7월에는 쉬엄쉬엄 어정어정 일하려고요. 힘 충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브런치 카페 아니요 어정어정 하지 말고 손님 가득가득 매일 그냥 바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프닝 말씀대로 천천히 한가하게 이 더위 잘 나야지 이제 힘차게 또 가을 선선해지면 다시 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정어정 저는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는 모양을 어정어정 하는군요. 와 그러니까 제가 약간 걷는 게 어정어정 거리겠다 싶어요. 흐느적 흐느적 거리나 공중공중 할라나 어정어정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아장아장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파생된 단어 같은데 참 말이 이뻐요. 그죠? 어정칠월. 아, 벌써부터 이제 장마가 6월에는 안 와서 뒤로 밀렸다고 했는데 이제 딱 7월 1일 되니까 남부지역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지금 여의도도 소나기가 1시간 전부터 내리는데 아직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아유, 하필 귀갓길에 이렇게 비가 내리네. 김재정님, 오 대박 대박, 버스 기사님이 6시 땡 하니까 스트인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셨어요. 갑자기 내리는 비에 정신없었는데 와, 인디랑 같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퇴근길이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야, 그 버스 기사님 진짜 대박이다. 완전 우리 스트인인데 다른 거 듣다가 6시에 딱 107.7 딱 맞추는 거. 아, 107.7 106.1인지 주파수를 잘못 얘기를 하네. 106.1 아, 맞춰주신 거에 진짜 소름 돋게 감사합니다. 아, 기사님한테 살짝 귀띔이라도 할 수 있으면 혹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드린다고 얘기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예. 아이고, 지금 방금 소개한 민영님, 오김님, 재정님께도 다 커피 한 잔씩 드리는 거 아시죠? 자, 7월 4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4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주간에 인디의 소소한 이벤트로 방송 2시간 동안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과연 또 몇 분에게 커피를 드릴 수 있을지 많은 사연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드라이빙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존박의 빗속에서.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스테인의 지금 그곳의 이야기 드라이빙 포인트. 쿠쿠님 인디 반가워요. 거래처 대리님 추천으로 들으러 왔어요. 좋은 방송 있다고 해서요. 퇴근길 고정하고 매일 들으러 올게요. 아 어서 오십시오. 마침 잘 오셨습니다. 거래처 대리님 또 누구실까? 우리 소나무 스디님이실까? 성함이라도 살짝 날려주시면 제가 예 마음속에 품고 있겠습니다. 쿠쿠님 자주 찾아주세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6479님 퇴근하고 드럼 치러 가는 길입니다. 이번 곡은 재즈 편곡한 젊은 태양이에요. 멋지게 연주할 수 있길. 젊은 태양. 아 저희가 스위스로가 불후의 명곡에서 약간 재즈 스타일로 했었나? 아 어쨌든 명곡이죠. 드럼 치러 가신다면은 예 아주 훌륭한 고수의 향기가 좀 느껴집니다. 망고님 인디 저는 제주도에 살고요. 고기국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육수 낸다고 뜨거운 불 앞에 있었더니 땀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스팀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와 맛있겠습니다. 어이구 많이 파셨습니까? 제주도 비 많이 안 옵니까? 좀 걱정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네요. 8994님 전기구이 통닭을 샀는데 버스 타면 냄새 날까봐 다섯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팔 운동도 되고 다리 운동도 되고 오히려 좋네요. 빨리 먹고 싶어요. 아이고 이게 참 남을 배려한다고 이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8994님은 이렇게 남을 배려해. 아유 배고픔을 극대화해서 닭다리 맛있게 뜯을 수 있겠는데요. 예. 6217님 남편과 스윗드라이브 중입니다. 손자를 보고 가는 길인데 이런 날도 있구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파주 운정인데요 비가 완전 그쳐서 맑아졌어요.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쁜 손자 보고 가십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좋으신가 봅니다. 비도 그치고 아유 아 그쪽 구름이 이쪽 이제 서울 내륙으로 온 것 같습니다. 6217님께서 좋은 날씨 저녁 보내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바로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아, 6217님 덕분에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양수경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이런 노래들 듣고 있으면 예전에 어렸을 때 라디오, 초등학생 때부터 라디오를 집에서 켜놓고 들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막 나요. 엄청 이 노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그 6479님께서 재즈 편곡된 젊은 태양 치러, 드럼 치러 가신다는 분 있잖아요. 그 젊은 태양도, 아, 심수봉 씨 노래잖아요. 아, 그때 생각이 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고수인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 노래 자체가 약간 블루스 기반의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재즈 편곡을 한다니까, 야, 보통 실력이 아니겠다 했는데, 문자 주셨어요. 세 달째라고. 아이고, 세 달째 치시는데, 어이구, 엄청 잘 치셔가지고, 네, 재즈 편곡 하면서, 아, 이렇게 뭔가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거는, 음악을 갖고 논다는 거는, 네, 이건 아주 진짜 취미 생활을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출석 체크 좀 더 만나볼게요. 7130님은요, 안녕하세요. 월말 마감하느라 1시간 늦게 퇴근했더니 인디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퇴근하겠네요. 우와, 그러시군요. 평소에는 라라랜드 할 시간에 퇴근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마침 또 스드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커피도

0: 제가 보내드리고.
1: 야, 너무 좋은데? 노성민님, 친구들이 저녁 사준다고 밥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귀찮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아니고 왜 수요일에? 아, 제가 넌지시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백수가 무슨 요일을 따져? 이럽니다. 그러네. 내가 왜 따지고 있는 거죠? 저 그냥 나갈까요? 아니, 우성민님, 아, 평소에 사연 보내주셨나? 아, 처음 뵙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꼭 제 스타일 같아요. 그러게, 뭘 금요일도 아니고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먹자 그러는 거야. 나와!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 다녀오세요. 아유, 가는 길에 비라도 좀 안 내렸으면 좋겠다. 밖에, 아이고, 아직도 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정말 피아 끝쳐라 리스트인들, 오고 가기 힘드시다. 자, 우리 노성민님께도 그리고 7130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일음악 가게에, 아,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벌써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키워드는요, 와우어입니다. 와우어. 이게 뭐냐면 가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애드립, 추임새 중 하나가 와우어, 와우어, 웃게 웃어요. 어, 환희씨네. 하여튼 와우어, 하여튼 이 약간 그 예전에 그 소몰이 창법이라고 그렇게도 또 애칭이 또 붙었었죠. 이런 가사가 포함되지 않는 여흥구. 와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간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스트인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밤밤밤밤밤밤밤바라바라바라바라.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커피 한 잔씩 바로 보내드립니다. 신지혜님께서 신청하신 싸이의 챔피언, 그리고 김주원님이 신청하신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우와 들으러 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당연히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 가장 번쩍이는 번뜩이고 반짝이는 선곡 보내주신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이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워우워가 들어간 노래 바로 만나볼게요. 와, 3114님 다 비켜라. 워우워 워우워 범벅 나간다 하셨습니다. 코요테 순정.

시작부터 나오죠. 차주원님이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김주환님 애드립이 끝내줬죠 하셨어요. 일부러 들으시라고 처음에 제가 말 안 했고요. 쭉 들으시다가 중간 간주에 이준 씨 랩할 때 조한이 형 또 기가 막힙니다. 뒤에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님은 워우 하면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줘. 눈물 때문이야. 워우 워. 유리 님의 워우 워? 어. 와. 아, 그래. 아, 와. 어, 이거 지금 하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이군요. 아. 감사합니다. 신나게 듣죠?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0: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9: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유인음악가게 오늘 주제 워우워였습니다. 와, 김배티님 워우워는 이렇게 공기처럼 붙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깨달음. 그렇죠. 아, 고선욱님도 이렇게 사방팔방이 워우여인 줄 이제 오늘 알았네요 하셨어요. 진짜 많죠. 정말. 박민서님 즐거운 워우워 파티였다. 크크크.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R&B 그런 소울 창법 그런 노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워우워 워우워 와 코요테 순정부터 너무 웃겼네. 진짜 제대로 된 워우워였다. 아, 커피 한 잔씩 다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센스쟁이 발표하겠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워우워우 오늘의 센스쟁이는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와, 대단하시다.
2: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1: 워우워우워우워우워우워우
2: 까만 외도움에 타버렸나봐.
1: 아, 여기 저 너무 옛날 사람 티나나요? 하신 김동학님 축하드립니다. 네, 티나요. 근데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와 느낌표 빡 떴어요. 그렇네. 자, 이 노래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보내주신 김동학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고요. 이 노래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면 기름램프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막히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 서쪽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9km씩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랑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용,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노래는 앞으로 못 듣겠는데. 아니 좀 고결하고 마치 이제 축가로도 많이 쓰이고 정말 사랑스럽고 조용한 그런 공간에서 폼 잡고 다 멋있게 불러야 되는데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며 와우 웃길 것 같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와우와우와 너를 사랑해 여기서 웃음 꾹 참았어. 우참했어.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동준이 형이 우리에게 이러더라고. 아 그것도 웃겨. 어떻게 아 우리 동준이 형님 아 그때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이런데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큰일 났다 정말. 이 노래는요. 9381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2부 첫 곡으로 들었는데요. 아 그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워우워가 많았던 노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쪽 작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두워 거두워 뭐 이런 거 할 때도 예, 이건 좀 무리였다고 밖에서 예, 그건 아니죠 하는데요. 예, 애드립이 너무 과했네요. 죄송해요. K229님 그렇지 이 노래가 나와야지. 내 품 안에 잠든 그 너에게 와우 와우 와우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만의 시간, 기억에 남은 하루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인디의 허밍에 빠지면
2: 아무데도 못 가.
1: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커피 쿠폰
2: 카크
1: 보내드릴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힌트곡 듣고 왔습니다. 제시의 눈눈안나. 와, 이렇게 잘 들어본 적 있었나. 와, 멋있다, 그죠? 그랬었난 눈눈안나. 영어인 줄 알았어. 그라 그라 그랬었난 눈눈. 와, 이거 따라하고 싶다. 그리고 또 중간에 목이 막혔는지 물을 먹든지 해! 뭐 이러잖아. 오, 시원하게 그냥 물 먹어, 참지 말고 물을 먹든지 해! 이렇게 딱 너무 너무 웃겼어. 어우. 가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영어겠죠. 근데 물 한 모금 먹고 싶네요. 자, 어쨌든 자, 도착한 문자 보고 자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 인디의 허밍에 빠지면 아무데도 못 가, 이거를 혹시 잘못 들으셔서 뭐야 할머니 소리예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알아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다들 오늘 정답 가수의 이름을 떠올려 주시면서 미리 맞추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K3003님 콧소리와 귀여움이 힌트였군요. 힌트곡 센스 무슨 일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 잘 알아채셔서. 그리고 백용기님이 현진영, 현진영고 진영고. 어? 용기님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실망이야. 용기님 아니에요. 아, 웃기려고? 아, 좋아요. 우리 용기 형님 참 재밌으시죠. 6605님 네모의 꿈? 왜 힌트곡이 눈눈안나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하시면서. 아이, 네모의 꿈. 아유.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경자님 현영의 언니의 꿈. 역시 인디는 노래 귀신이요. 어쩜 흉내를 그렇게 잘 내는지 완전 웃겨. 이제 난 맞췄다고 생각하고 뒤에 이제 후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영의 언니의 꿈 맞죠? 하셨어요. 틀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예, 다 적어놓고.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합니다. 다들 잘 맞춰주셨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0: 어때?
1: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현영의 누나의 꿈이었습니다. The Dream of the 누나. 누나의 꿈입니다.
0: 그래서 난 눈누난
1: 아이고 갑자기 할 일은 아니네.
0: 눈누난 너. 네.
1: 아, 어쨌든 잘 맞추셨고요. 현영의 누나의 꿈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현영의 누나의 꿈 호진 누나 최고예요 하신 황희정님 축하드립니다. 아, 누나들의 싸움이야 말고 아 언니들의 싸움이야 지금. 봤지? 언니들 싸움이야. 아 멋있어 진짜. 아, 우리 누나들 멋있어. 현영의 누나의 꿈. 남편이 빠른 년생이라 학년이 같아서 동갑으로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요. 나이 먹으니까 이젠 자기가 한 살 어리다면서 막 아이고 그럼 누나라 부르란 말이야 하셨어요. 8037님 축하드립니다. 현영 누나의 꿈. 연애할 때 누나 주말에 뭐해요? 했던 연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빨래를 개고 있네요. 아 그죠. 아 예전엔 참 연하 남자가 참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빨래 어우 향기 좋으시죠? 네 장마철이라 미리 빨래 잘하셨습니다. 7443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7분 더 모실게요. 그래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
0: 카쿠
1: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오랜만에 듣습니다. 현영의 누나의 꿈.

0: 아, 노래 좋네요. 오늘 스피드바 퀴즈 정답곡 현영의 누나의 꿈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번 주는 7월 4일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4주년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사연 소개된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다 보내드리거든요. 제 마음에 살짝 남았던 게 아까 이경자님이 저 웃기다고 칭찬까지 해주시고 막 엄청 그런 다음에 방심하셔가지고 언니의 꿈이라고 해서 제가 땡 쳤잖아요. 예. 그래도 커피 드릴 거예요. 우리 용기님, 용기 형님도 커피 나갑니다. 와중에 아 많이들 웃으셨네. 아무데도 못 가. 이거 앵콜 요청이 많네요. 또 하나 그러면 잘 안 될 텐데. 현영 씨 코소리.
1: 아니 그냥 아무데도 못 가.
0: 이거 봐. 다 한 번 더 하면 이상해. 괜히 시켜가지고. 피디님이 아, 내가 안 시켰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1: 아무데도 못 가.
0: 아 이상하다. 그만할래. 아,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음악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자, 정소연님 엄마 생신이라 다섯 잠에 모였어요. 밖에서 외식하고 집에 와서 케이크 커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스티인 들으면서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엄마가 볼륨 좀 크게 높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저는 정말 축하드리고 다섯 자매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데 또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라디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연

님, 그 저기 어머니 생신이신데 성함 알려주셨으면 불러드리면서 막 노래해드렸을 텐데. 우리 저기 성함 만약 그러게 누구 누나 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렸을 텐데. 생각 있으시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예, 지금 저는 계속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여러분의 일상,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만나봅니다.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291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먼저 듣고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후에 집에 왔더니 비가 와서 냉장고에 있는 부추, 미나리, 오징어, 새우, 파프리카 넣고 전을 부쳤다면서 얼른 먹으라는 남편. 어라? 내 남자의 전 부치는 실력 좀 보소. 노릇노릇 바삭바삭. 아, 이 전, 전가게 차려도 될 것 같은 최고의 맛입니다.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살짝 바삭. 예, 잘 구우셔가지고 아삭아삭. 아, 나 오징어전 너무 좋아해. 근데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어제 새벽에 어머니께서 전을 맛있게 해놓으셨어요. 거의 이제 부추, 미나리, 오징어 다, 예, 새우도 들어갔고 똑같이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밤에 이제 출출해가지고 새벽 3시쯤에 제가 직접 이제 또 전을 부쳐 먹었어요. 하나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야. 또 김치도 새로 담가놓으셔가지고 또 먹었는데, 아, 밤에 너무 많이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반 먹었죠. 그랬다고요, 그냥 저도. 전 먹었다고요. 전 먹고 오늘 잘 잤다고요. 행쇼. 8934님, 저희 유치원에 박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더 신나서 제비가 주고 간 거라면서 잘 익으면 같이 열어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데 얼른 같이 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박, 조롱박 사진, 이렇게 이쁜 사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박 하면 또 전래동화 생각나고 슬근슬근 톱질하세 금은보아 나와라 뿅 했더니 흥부와 놀부가 뺨 하나 데 맞고 막 밥풀 띄고 막 이런, 와, 몇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박 열어볼 때 또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5238님, 모처럼 가족끼리 바다 낚시를 왔어요. 서해안 바닷가인데 우럭이랑 참돔이 많다고 해서 집중해서 잡고 있습니다. 참돔 두 마리, 우럭 두 마리 잡았는데 일단 이건 회를 떠서 먹고 이제 또 도전해서 더 잡으려고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은 남편은 우울해 보이지만요. 아하이, 거기래 정말. 모양 빠지게 남편님들이 이렇게 실력이 떨어져서야 어떡할까. 5238님께서 지금 다 잡으신 거예요? 참돔 두 마리, 우럭 두 마리. 훌륭하시다. 진짜 최고다. 역시 5238님이 먹여 살린다. 오, 참돔 고급 오종인데, 아, 맛있겠다. 최민경님, 내일 삿포로로 가족여행 갑니다. 가족 모두 직장인이라 연차를 내고요. 티셔츠도 맞췄어요. 라벤더 꽃밭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그리고 시원한 맥주도 실컷 먹고 마시려고요. 너무 신납니다. 어제는 설레서 밤을 설쳤는데 오늘 밤은 푹 자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와, 이른 휴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종종 우리 스드인 사연 도착하는데 좋겠다. 그리고 삿포로면 저 홋카이도 지방이니까 날씨도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계획 기가 막히게 하셨네. 민경님, 거기 가서도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KBS 라디오 콩 어플을 통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삿포로 특파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렸습니다. 4300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오늘의 장면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5300님 일찍 퇴근해서 창밖에 빗소리를 BGM 삼아서 인디 목소리 듣습니다. 와 소름. 시래기 된장국에 오이지와 노각무침 아삭이 고추와 함께하는 시골 밥상으로 저녁 먹고 있어요. 빗소리와 음악 소리가 찰떡입니다. 오감 만족 하하. 나 시래기 된장국에 깜짝 놀랐어요. 저 시래기 된장국 먹고 나왔거든요. 하긴 뭐 우리네 메뉴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칠 만큼 딱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노각무침 아이삭고추 아삭이고추 아이삭고추래. 약간 외국 음식 같다. 스파게티 아이삭고추 뿌려주세요. 오 멋있다. 아이삭 뉴튼. 아 아이삭 뉴튼이지. 아이삭 고추란다. 아 어쨌든 예 공감한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전을 부쳐 먹었다고 하니까 에이 크기가 중요하죠. 또 손바닥만한 거 그거 겨우 부쳐 먹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제법 큰 거. A4 용지 긴 쪽이 30cm 되나요? 찾아보니까 297mm이구나. 그 정도 지름의 전이었어요. 프라이팬 그 정도 했죠. 맛있게 얇게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 새로 담근 김치가 생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 그래서 또 간장이 빠질 순 없죠. 참깨 딱딱 송송 뿌린 그 거기에 청양고추도 숭숭 들어가 있는 간장에 싹 찍어서 물론 맥주 한잔 했죠. 기가 막힙니다. 월드컵을 뒤늦게 외국 경기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느라 그 시간에 참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장면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 만나봤고 선물도 드렸고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선곡표 오셔가지고 내가 당첨됐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당첨되셨으면 특히 콩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여러분의 번호를 모르잖아요. 그 번호로 그 기프티콘을 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방에 오셔서

내 이름 이노진 그리고 연락처 010 흥행흥행 호진 오빠 이렇게 쓰고 이제 딱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0390님께서 신청하신 들국화의 산호라면. 하, 노래 좋다. 그리고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두 시간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김정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걸어놨습니다. 날 그만 잊어요. 이 노래 좋아.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들으시면서 안녕 하시죠. 지금까지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남아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막히고요. 서창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반대 부산방향은 죽전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땐 걸음이 참 더딥니다. 내리막길에 들어서야 가속도가 붙죠. 꼭 누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속도를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7월이 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니 시간의 가속도가 체감된다는 거죠. 단 하룻밤새에도 확 달아오르는 이 여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7월은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달이다. 1년의 절반을 무사히 살아냈으니 과했던 소망도 무겁던 결심도 지나온 날만큼 내려놔도 좋다는 뜻이겠죠. 치열했던 전반전을 지나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남은 절반의 이야기. 조급함 대신 여유를 갖고 이 싱그러운 계절을 걸어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모입니다.

0: 시카고 Alone Comes a Woman.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한 해를 커다란 산으로 본다면 7월에 들어선 오늘은 딱 산 정상에 서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월 1일에 등산을 시작해서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 정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7월이라고 해도 뭐 아직 더우니까 아 그냥 반년이 지났다고만 그냥 생각을 하지 올해가 아직 좀 남아있구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좀 돼야 아 이제 1년이 가는구나 이런 걸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숫자로는 반년이 지나간 건 맞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속도가 붙는 내리막길에서 다치지 않으려면 짐의 무게를 좀 덜어내야겠죠. 예, 올라온 길도 돌아보고 저 멀리 펼쳐진 길도 바라보면서 숨 한번 크게 고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이선홍 씨가 신청하셨어요. 마티 벌린 하트. KBS 이라디오 이성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1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

0: 혹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130님, 오늘은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 모시고 문경세제 다녀왔습니다. 점심으로 오리백숙도 먹고 가까운 카페로 가서 빙수와 붕어빵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바쁘시겠지만 오랜만에 예. 이런 이벤트 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죠. 예. 아 이게 참 뭐라고 저렇게 기뻐하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예. 흐뭇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진 사람들한테 아 이 정도도 내가 못해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가족들보다 뭐 지인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가족들이랑 주말 빼고는 주말에도 뭐 어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면 다 그냥 각자 또 일정이 있고 뭐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러니까 뭔가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문경세제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 아 이것도 언젠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착각이겠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냥 실행에 옮겨야겠죠? 문경세 그 근방에 가면 내가 한번 가보리라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관광지가 아 참 예 문경세제 잘하셨습니다. 4421님 아메리카노는 저녁에 먹어도 잠이 잘 오는데 이상하게 믹스커피만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왜일까요? 밤을 꼴딱 세운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말로 된 거 있죠. 타서 마시는 거 거기에 훨씬 카페인 함량이 높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 달달한 믹스 커피를 한 서너 개씩 타가지고 얼음을 잔뜩 넣어서. 들이키시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니 그게 그리고 시원하고 달달한 맛은 있어도 건강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예, 두 개 봉지 두 개 이상은 먹지 말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뭐 드려도 예, 여름에 그 시원한 그 달달한 아이스 커피만 한 게 또 있겠습니까? 예. 아 정말 맛있죠. 좀 줄이세요. 예 아니면 얼음을 조금 더 많이 드셔가지고 좀 희석시켜서 예 반만 넣으셔서 이렇게 하셔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그리고 존 데이빗 사우더 You're Only Lonely.
1: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a sprinkle stardust and a whisper, go to sleep.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그리고 존 데이비드 사우더, Your Only Lonely 두 곡 들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241님, 야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꿈디 목소리 들으니 웃음도 나오고 좋네요. 지난번에 우연히 뉴스 진행하시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화면 보고 인사했네요. 제가 인사를 받아주던가요? 아주 꼿꼿하죠?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니, 제가 이틀 딱 대탈했거든요. 예. 그 뉴스 진행하는 친구가 휴가를 가서 이틀 딱 대탈했는데, 하루는 그 뉴스가 이제 20분짜리예요. 원래 한 25분? 예, 그 정도 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저희가 이제 체코 오전 예, 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도 1시간 특집. 저도 1시간 특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지는데도 1시간 특집이냐. 근데 이겼어요. 다행히 이겨가지고 1시간을 했는데, 와, 그 이틀 했는데도 그 생각보다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와, 아직까지 이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너튜브나 이런 것만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자주 나와야겠어요. 자주 나와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희 씨, 늘 드림팝 들으며 운동했는데 얼마 전에 잘못 넘어져서 무릎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한동안 못 움직였답니다. 평범하게 걷는 일상이 너무 고마운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좀 나아져서 다시 공원 돌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아, 나 조심하죠. 이게 그 운동신경이 뭐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보통 이렇게 뭐 길거리 가다가 좀 딴 생각이 좀 빠져 있거나, 예, 그럴 때 그냥 어김없이 이렇게 약간 발을 접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근데 그럴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저기 그냥 이걸 방치하면 안 되고,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 바른 자세를 하고 웬만하면 거기를 더 이렇게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의사 선생님한테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오히려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만두고 있었더니 이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서머 엄용만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네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기능장 필기 합격했네요. 50대 후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두 달 뒤 실기도 무사히 합격하길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능장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야인지. 일단 저희한테 합격 소식 알려주셨으니까 추가 합격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705님, 2년 전에 샀던 수국 화분, 작년에는 꽃은커녕 깻잎 같은 입만 무성이 나길래 삼겹살이나 싸먹어야 하나 했는데 드디어 2년 만에 짙은 핑크빛 수국이 피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꽃이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잘 있나 확인하게 되네요. 요즘 거의 매일 찾게 되는 드림팝, 선곡도 기막히지만 꿈디에 솔직 편안한 멘트와 퀴즈도 너무 웃기고 좋아요. 네. 수국이 주제인가요? 드림팝이 주제인가요? 수국과 드림팝이 주제인 거죠? 죄송합니다. 또 따져가지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예. 아니, 수국으로 마무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드림팝 얘기가 나와서. 아, 드림팝 얘기도 또 안 쓰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드림팝을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뮤직 소울 차일드의 So Beautiful 신청을 하셨고요. 레미 샌드입니다. Take a messag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속담 퀴즈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속담을 쓰곤 하죠. 뭐뭐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여기서 뭐뭐에 들어갈 지명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영국 밴드 Glass Animals의 The Other Side of Paradise로 힌트 드립니다. 이곳은 귀금속 상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힘에 겨워 워낙 샀지 종로 주얼리.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종로, 2번 충무로, 3번 을지로.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영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Glass Animals The Other Side of Paradise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종로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Nelly Furtado, I'm Like a Bird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소나기는 일부 소강 상태지만 내일 오전과 새벽 시간에도 중부지방에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더욱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당분간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는 오늘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전조 등 잘 활용하셔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1시간 사이 정체 빠르게 풀리면서 대부분의 길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 갓길과 하위차로에 걸쳐선 사고 차량 처리 중이고요. 서울시내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성산대교부터 일산 쪽 강변북로도 서강대교부터 짧게 서행하며 지납니다. 또 국회대로는 목동 방향 전 구간 아직 더딥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0: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0: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리알토 서머스 오버.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리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뮤즈 스타일라이트 336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36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였어요. 자꾸 울릴만 생기네요. 무슨 노래를 들어도 슬퍼요. 너무 아프시겠다. 예. 네. 그분은 0236님을 좋아하셨나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나만 좋아했던 사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약간 평형추가 안 맞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70%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좋아하긴 하지만 30%밖에 안 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이것만으로도 괜찮아 라고 애써 위안을 하지만 좀 그래요. 손해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항상 나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회보를 보내고 뭔가 항상 나만 힘들어요. 예,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 차라리 그쪽은 그냥 뭐 그냥 호감 정도만 있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했어. 이래서 뭐 관계가 멀어지면 그거는 상처를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 있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예, 그게 몇 퍼센트가 됐던, 이게 갑자기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예, 뭐, 이거는 뭐,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아이고. 관계복원이요. 예, 0236님이 애를 쓰셔도 이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금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안해, 아 당신이 상처를 받았으니 아 내가 그걸 잘못 생각했어, 내 탓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게 참 오묘하죠. 예, 관계라는 게. 아,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금은 진짜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예, 견디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6438님, 저 베스트 프렌드인 딸이 얼마 전 회사 면접을 봤는데 오늘 탈락 통보를 받았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딸도 기분이 많이 다운되어 있네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쥐어짜내서 그렇죠. 예, 친구 같은 따님인데 내가 뭐라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힘이 돼주고 싶은데 괜히 의욕만 앞섰다가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때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따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 한마디만 하시면 뭐 가겠다고 하면 가고 말면 그냥 말고 그냥 담담하게 오히려 예 대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따님이 원하시면은 그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애써 위안은 예, 저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0236-643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Cranberries Zombie 그리고 Course Only When I Sleep.

Cranberries, Zombie 그리고 Chorus Only When I Sleep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월 1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849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할 일 마치고 5시에 칼퇴를 했는데요. 조금 전 회사에서 기계가 고장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미처 회포도 풀지 못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유유. 아이고, 간만에 약속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아, 제가 다 아쉽네요. 예, 제가 다 아쉬워요. 너무 안타깝다. 저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게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오는 전화인 것 같은. 예. 그, 아니, 안 받으면 급하면 문자를 보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는 사람이어도, 아니, 그냥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시간에 급할 일이 뭐가 있나? 그냥 빠른 판단으로 급할 일이 없다라는 게, 이게 판단이 내려지면 그냥 전화 안 받아요. 네. 정말 급한 일이면은요, 전화가 계속 와요. 예, 여러 통, 아주 여러 통. 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예, 이제 진짜 저를 완전 필요로 하는, 예.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출근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요. 5849님도. 근데 이제 5849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계가 고장난 거는 좀, 예. 그 다음날 또 조업할 때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안 받았다고 또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러게. 간만에 약속 잡으신 것 같은데. 584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복 씨, 꿈디 옛날에 좀 놀던 형님 같아요. 예. 전혀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입니까? 전혀 오해입니다. 저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아니, 뭐 모범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형인 인간이었어요. 예. 저도 제가 방송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세미 고즈 꼬마 보레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753님, 이상호 아나운서의 부모님도 항상 일로 바쁘셨댔죠? 예, 우리 부모님도 늘 바쁘셨어요. 우리 아빠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전까지 잉글리시 100페이지를 읽으셨어요. 공부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 진짜 열심히 사셨군요. 예, 아버지. 예, 이런 분들 많으셨죠. 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예, 저희 아버지는 예, 4시에 일어나진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새벽 4시. 어머니는 예, 4시 반쯤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주제가 뭐죠? 주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가요?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다는 게 주제인가요? 1550님, 두 아들은 해먹 위에서 놀고 우리 부부는 반려견과 평상에 앉아 편안한 저녁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 없는 일상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예, 그래요. 해먹, 해먹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 거예요? 예, 캠핑을 가셨나? 평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단독주택 같아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정원도 좀 있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해먹을 걸쳐놓고 평상도 있고. 와, 예, 머릿속에 막 그려집니다. 오, 너무 멋진 곳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캐리 앤 론의 IOU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시카의 굿바이까지 듣죠.

1550님이 신청하신 Carrie and Ron, IOU, 제시카 굿바이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입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934님, 너무 기쁜 소식 전해보아요. 저 오늘 반년 만에 정기검진 다녀왔는데 다행히 혹도 다시 안 생겼고 건강하대요. 1년 뒤에 오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결과 듣는 순간 눈물 나는 만큼 안심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요. 네. 뭔가 가기 전까지는 이제 정기 검진 받는 그러니까 건강 검진 받는 것처럼 생활 습관이 좀 망가지거나 뭔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거나 이러면 아 괜찮을까? 예. 이런 생각부터 왜냐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1년 동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간 좀 이렇게 짧았나 봐요. 이게 좀 지켜보셔야 되니까 그쵸. 아 다행입니다 진짜. 4317님 여름밤 냄새 정말 좋아요. 예, 풀에 습기가 찬 냄새랄까요. 예, 눅눅하지만 프레쉬해지는 기분. 예전에 예, 중고등학교 때 캠핑 갔을 때 예, 이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예, 저는 김선경 씨가 신청하신 왕걸 망륜이 망려와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파워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올가을엔 소풍 갈까?
3: 소풍?
2: 양주 소풍 가구단지로.
3: 아, 친환경 가구들을 최저가로 쇼핑하는 양주 소풍 가구단지?
2: 맞아. 세상의 모든 프리미엄 가구들을 소풍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3: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양주 소풍 가구단지.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6: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스트라도바리우스 Forever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그 외에 수많은 전자기기들을 쓰다 보면요,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이게 왜 이러지? 고장인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AS센터에 달려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해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기.

우리도 가끔은 단순하게 그냥 껐다 켜야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7월 1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껐다가 키거나 혹은 코드 자체를 뽑았다가 다시 켰을 때 괜찮아지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보다 더 옛날엔 한 대 치면 아이고 정신을 이렇게 차리는 TV들, 라디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기계들은 더 미세하고 뭔가 또 시스템이 달라서 네 때리지 말라고. 전 때리던 세대여가지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7월의 첫날이네요. 7월이 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게으르고 마음에 안 드는 시간을 보냈더라도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처럼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다가올 하반기 미리 계획하는 시간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다른 날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26년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순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지난날의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2026년 전반기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하반기를 알차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8363님, 제가 말이죠. 결혼 전에 아내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집부터 사고 난 후에 차를 사자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차가 있는데 저만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 몰래 차를 샀습니다. 아파트 사기 위해 각자 월급에서 반씩 저축하는 통장에서 돈을 슬쩍 빼서 말이죠.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차는 쉬는 날만 몰래 갖고 다녔는데 며칠 전에 아내에게 차키를 들켜버렸습니다. 태권도 사범인 아내의 눈빛만으로도 제압을 당한 저는 바로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고요. 지금은 아내의 전용 운전기사가 되어 출퇴근과 장보기까지 도맡아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반기엔 아내와 차 타고 전국 여행을 해보려고요. 이게 안 들킬 수가 없죠. 예, 언젠가는 들켜야 할 일. 예, 잘 들키셨습니다. 이 배신감이 좀 아내분이 있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시고 다니는 거로 벌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차 사신 거 축하드리고요. 4938님, 올해 초에 아이가 다쳐서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회복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나 놀랐던지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너무나 해맑게 자기가 아프니까 엄마가 매일 옆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회사일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서 고민 끝에 과감하게 휴직했고요. 지금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아이와 좋은 추억들 후회 없이 쌓아가고 싶네요. 물론 마음과는 다르게 저도 모르게 짜증낼 때도 있지만 이것도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이겠죠? 와, 결단을 내리셨군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면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너무 빨리 크니까 이 순간을 잘 잡으셨습니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함께 들어요.

B2B의 그리워하다. 먼저 들으신 곡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 나를 돌아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9795님, 2026년 되돌아보니 저는 거의 싸움 딱이었네요. 우선 사춘기 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운 게 가장 크고요. 남편이랑도 그렇고 얼마 전엔 친정엄마랑 통화하다 말다툼을 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괜히 마음이 심란해서 차 타고 혼자 드라이브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말투가 너무 예민하고 직설적이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가 나도 조금 참고 내 얘기보다는 남의 얘기를 좀 더 들으려고요. 어쨌든 하반기엔 가족들이랑 덜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 참 가족들이랑 잘 지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말투가 또 잘 안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 나의 문제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9795님은 큰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진짜 큰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하민정님, 제가 올해 초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덕분에 회사 출퇴근 시간이 배로 늘어서 늘 피곤했는데 이젠 조금 적응이 돼서 요즘 주말마다 동네 돌아다니며 맛집 탐방 중입니다. 다행히 제 마음에 드는 빵집이랑 카페를 발견해서 요즘 자주 들르는데요. 하반기엔 단골 맛집도 꼭 찾고 싶네요.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친구 불러서 미리 찍어둔 즉석 떡볶이집을 가볼 계획입니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확실히 그 동네에 좀 정 붙이고 좋아할 만한 가게들을 이렇게 정해놓는 게 그 동네에 빠르게 적응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들려드릴게요.

데이였습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사연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권현마님, 저희 부부는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도 채소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렸습니다.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단 내용인데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하니까 안내하는 분이 안심시키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는 홀린 것처럼 시키는 대로 계좌번호를 누르고 일단 14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돈을 또 송금하라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는 그 정도로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빨리 잊으라고 했지만 전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리네요. 어쨌든 큰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하반기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속상해요. 아, 정말 나빴어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힘들게 돈을 모으는 분들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근데 정말 아내분 말대로 이만하길 또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더욱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94님, 얼마 전에 아내가 아파서 수술했어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내가 수술실 가 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고생시켜서 아픈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밀려와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지금은 수술 잘 끝내고 집에서 회복 중인데 아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강에 좋은 요리들도 도전 중입니다. 앞으로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면서 아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반기엔 아내의 상태를 봐서 여행도 가고 싶어요. 와, 우리 삼공구자님이 극진하게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께서 수술 잘 회복하시고 또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이 요리를 모처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게 전 너무 멋집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들려드릴게요.

이적의 다행이다. 앞서 들으신 곡은 윤건의 라떼처럼이었습니다. 밤그대의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하고 있어요. 1304님 올해 29,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불태운 적은 없지만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주변 친구들에 비해 뒤처진다는 생각도 들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다 보니 우울하게 한 해의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의 마지막 20대인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살아보려고요. 친구들이랑 가을에 전국 도보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요즘은 틈날 때마다 자기계발서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을 조금씩 찾을 수 있겠죠? 아, 20대의 마지막이라니 그냥 부러울 뿐이고요. 뭔들 못하랴 싶고요. 근데 또 제가 20대의 마지막에는 너무 조급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1304님 정말 좋은 시절이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미 잘하고 계세요. 김용아님, 올해 초 정년 퇴직하고 쉬어가는 한 해를 보냅니다. 퇴직 전에 준비를 좀 해뒀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서 이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 중인데 여전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쉬면서 건강 관리에만 힘쓰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찾고 싶습니다. 와, 그래도 정년퇴직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정말 이미 충분히 수고하신 거고 할 만큼 하신 거고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그대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함께했고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밤그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푸른 하늘에 꿈에서 본 거리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스페셜 라이트 양파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어요.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내티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이 노래는 1997년 발매된 김세영의 데뷔곡이고요. 도입부가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별 후의 상실감을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게 표현하는 이 곡의 가사는 원태연이 썼고요. 작곡은 정성한이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우리 기억은 내가 가져가요. 처음부터 잊어요.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4년 개봉한 매튜 맥커너히, 제니퍼 가너 주연의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 작품은 1980년대 텍사스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전기기술자 우드 루프가 주인공인데요. 그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일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를 밀반입하고 병동에서 만난 레이온과 함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약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가끔은 살려고 애쓰다가 정작 삶을 누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색다르게 감각하는 서한나의 산문집 여름에 내가 원한 것 중 한 구절입니다. 여름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단연 밤이다. 여름밤은 아무리 써도 달아지지 않는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조관우의 늪,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님께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OST에서 에어본 톡식 이벤트의 헬 앤 백, 스웨이드의 Beautiful Ones, 떨다이 블라인드의 Semi-Charmed Life였고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장재인의 여름밤,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산울림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7월과 함께 일기예보에 장마전선이 떴습니다. 오늘부터는 비가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가 계속될 예정이래요. 비구름이 머리 위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습도가 오르면 우리는 하루를 더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에 약간의 오류가 생긴대요. 아, 왜 이렇게 아픔이 나지? 아, 너무 졸려.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런 게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몸의 신호래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달달한 한 입이 간절한 오후일까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을 우리 또 같이 재미있게 보내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박기영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본의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은 듯하죠? 7월과 함께 장마 전선이 떴습니다. 날씨 어플 열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0: 이제부터는 매일 비 소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가방에 우산 하나씩은 꼭 챙기셔야 할 듯합니다. 또 컨디션 관리 잘 한다면 이 한 달을 또 재미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늘은 저렇게 우중충한 하늘은 어떻게 못해도 마음 날씨는 좀 맑게 해드릴 자신이 한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도 찾아갑니다. 와, 4시 콩디 언니다 하시면서 비도 오고, 어? 우리 8240님 계신 곳 비 오나 봐요. 비도 오고 콩디 언니 목소리 좋아요 하시면서 문자 또 보태주셨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문자를 쏴주셨어요. 지금 이거 듣고 와 소개됐다 하시면서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양산인데 비가 엄청 와요. 양산에도 비가 엄청 와. 진짜 장마의 시작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사바나 75님 문자 주셨습니다. 우산 양산과 한몸이 된 7월입니다. 통영은 아침부터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한순영님. 어우, 양산, 통영, 또 아까 부산. 참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모아주시네요. 감사하게. 김경태님, 제가 오후에 졸았던 게 장마 때문이었군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말짱한 건 라라랜드 덕분이군요. 하시면서 김경태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블랙콩 언니 안녕하세요. 블랙콩. 어색하지 않아서 참 좋네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별명이라. 부산도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 일할 남편을 생각하니 슬프네요. 슬퍼 슬퍼쏘. 7916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 두 개 싸드릴 테니까 어느 날 신랑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커피 맛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순영님에게도 8240님에게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종소리와 함께 본다방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저희 보는 늘 궁금해하죠. 여러분 계신 그곳 하늘 날씨는 어떤지, 오늘 점심은 뭐 드셨는지, 저녁 메뉴는 뭘까, 컨디션은 어떤지, 상중하중에 어떨까 등등등.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다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랜드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블랙콩님, 블랙콩 언니, 블랙콩 1777님, 1777님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꼼짝 않고 딱 붙어 있을 겁니다. 딱 붙어 있을 거야. 감사해요. 콩디 신청곡이 있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요. 아유. 근데 오늘요 제가 두 곡을 냈는데 오늘은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가 와보니까 퀴시트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또 이렇게 걸어주셨어. 보통은 가수분들을 모시고 말이죠. 질문을 하죠. 가사를 쓰셨는데 어떤 뜻이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거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답변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분홍 주문서는 어제 우리 만났던 신공은 가수의 작곡이고 제가 이 낙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정말 슬픈 얘기들이 막 적혀져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몇 시간째 울었는지 모른다. 내 몰골이 몰골이 아니다. 하지만 난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한다. 막 이런 막 정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그 낙서장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뭐 다시와 내 이름 손잡던 그날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런 가사들이 나오면 연애서사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했던 시간 자체를 가사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서머리를 해드리고 들으면 아 어떤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듯하여 제가 질문 답변 혼자 다 했습니다. 3521님 콩디 출첵해요. 쓸고 닦고 열심히 했더니 땀으로 샤워 중입니다. 7월에도 콩디 언니와 쭉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니 언니 원래 5시 20분 퇴근이라 항상 40분 정도 라라랜드 들었는데 오늘 출장이라 일찍 나와서 2시간 풀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행복해. 행복해 주시니까 기분이가 좋네. 993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굿굿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오늘은 미팅을 두 탕이나 뛰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밖은 찜통입니다. 점심시간 포기했는데 이제 꼬르륵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벌써 4시 13분 42초예요. 저도 배가 고파서 우리 강 작가랑 빵을 조금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그리고 사랑해님도 오늘 출석해 주셨고 홍정환님 이향미님 콩디 어제는 바빠서 듣기만 하느라고 문자도 못 보냈어요. 정말 1년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시간 만들어 보아요 하시면서 이향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철님도 문자 주셨고 구문서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블랙콩의 분홍 주문서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느낌이 있는 이번에 라라랜드 블랙홍의 분홍 주문서 여러분들과 들어봤고요. 요즘 힘들다는 사연들, 우울한 사연들 보내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행운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님님, 두근두근 콩디님과 딱 어울리는 곡이네요. 콩디처럼 콩콩 튀는 노래네요. 박민아님. 그리고 이소영님도 노래가 그냥 딱 콩디 이본이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미수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임정임님 기분이 아주 좋아지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반기 시작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6개월 후딱 지나갔어요. 이제 반 남았네. 하반기 남았어요. 상반기 지키지 못한 다이어트 오늘부터 해보려고 저 점심때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아, 다이어트 성공하실 거죠? 시작은 좋은데 3일은 넘기겠죠? 넘겼으면 좋겠다. 우리 이윤이니님. 그리고 4577님, 여름이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가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미숫가루. 얼음 넣은 시원한 미숫가루 마시며 듣는데 행복하네요. 유후 하시면서 4577님 보내주셨고, 오랜만이시다. 올리비아 월세님. 콩디, 회사 상사가 저를 긁네요. 상사가 긁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다가 울었어. 콩디에게 위로받으러 왔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요. 이거 중요하죠. 진짜 몸이 피곤한 거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 조절을 하며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는 정말 피곤한 일인데 그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올리비아 월세님, 제가 커피 선물 하나 쏴드릴 테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좋아. 또 8590님, 막내 아들이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칼국수입니다. 비 와서 더 먹고 싶은가 봐요. 비 오는 날에 겉절이에 칼국수 맛있겠다. 9001님, 언니 제주도 동쪽도 비가 옵니다. 저는 비를 뚫고 언니 방송을 들으며 열심히 집에 가볼 겁니다. 몸은 축 처지지만 제2의 출근을 하러 갑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정말 바쁘게.

네,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9001님. 그리고 임채영님, 콩디, 저는 오늘 칼퇴하고요. 마곡으로 혼자 연극 보러 가려고 합니다. 또 혼자 보는 영화, 혼자 보는 연극. 재미지죠? 남편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크크. 근데 내가 말해버렸네.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저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임채영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소연 님이 언니는 말을 참 이쁘게 하세요. 마음이 착한가 봐요. 아, 그래요? 되게 툭툭 말을 내 던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말만 듣고 그 목소리만 듣고 톤만 듣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게 안 좋네. 이러시는 지인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되게 밖에 살가운 성격은 아니어서 그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4시부터 6시 이 2시간만 딱 이렇게 채팅창 앞에 앉으면 이렇게 내가 부드러워지네. 근데 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홍님, 콩디 노래 너무 경쾌하고 상큼합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무인공대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잘한다 하셨는데 아유 잘하기는요. 그냥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그냥 불렀을 뿐입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기 받을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어떠셨는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걸의 아스피린. 그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신나죠? 이 노래 들으면 이혜리 님이 노래합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여러분들하고 함께 듣게 될 곡은요. 바로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되겠습니다. 7월의 첫날이 오늘 저녁 6시 김건모 씨의 신곡이 발매가 됐습니다. 딱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셨을까요? 가수 전영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 하셨대요. 노래 제목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매직 가요계의 까만콩 김건모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김건모를 듣겠어요. 좋은데요? 오늘은 김건모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건모 씨의 노래들,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임혜정님, 비 오는 날이 되면 이 노래를 챙겨 듣습니다. 성지은님, 지금 순천은 비가 내려요. 비가 와. 그래서 아침부터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김현주님, 오늘 비도 내리고 해서 조금 후덥지근하지만 선명한 빨간 우산 딱 쓰고 나가면 기분이 조금 업되겠죠? 하시면서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7450님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난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고, 장마가 시작됐으니 빨간 우산 한번 들어줘야죠. 히히히. 111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지금 흐르고 있죠? 만나보겠습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행 중이에요. 콩디 목포에서 부산까지 창가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신청해봅니다. 2014님 분위기 좋겠습니다. 김화영님 빗속의 여인 이 노래 딱 생각났습니다. 박민아님 그럼 빗속의 여인도 들어줘야죠. 그지 노래 나갑니다. 빗속의 여인.

아우, 이 노래가 뒤이어서 나올 줄 알았으면 빗속의 여인 이 노래부터 서서 놀걸. 최가윤님 잘못된 만남, 0563님 잘못된 만남, 8814님 우와 너무 좋아하는 김건모님의 신곡 기다려줍니다. 저도 기다려줘요. 잘못된 만남. 그리고 쿠쿠님 김건모 잘못된 만남 최애 노래방 곡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들어보죠. 잘못된 만남.

긴 건모 하면 말해 뭐해요. 핑계 나와야죠. 7273님, 이주상님, 학창시절에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김옥주님은요, 차트를 휩쓸었던 핑계. 7692님, 이 노래 없으면 건모 없음. 김건모 씨가 노래합니다. 핑계.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뮤직 매직 오늘은요. 김건모를 듣겠어요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처음 콘서트 가서 실제로 듣고 더 좋아졌습니다. 5285님 또 최옥희님 이 노래 진짜 어느 계절에 들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3540님은 명곡은 명곡이네요. 제가 노래 가사를 다 외우고 있네요. 또 강도아님 좋다 좋아 더위가 싹 물러가네요. 노래 힘이란 하셨고 9125님 라라랜드로 처음 문자를 보내봅니다. 매일 육아에 지치네요. 김건모의 잔소리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름다운 이별 요 노래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오늘은 우아한 식식이님과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시간에는 여러분의 음성 메시지를 받아보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라랜드가 한 살 특집으로 로고송 가요제를 조촐하게 소박하게 열어봤단 말이죠. 본선에 진출한 세 분 말고 또 계셨어요. 사실은 이분까지 만났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분을 다시 오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어제 만났으면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이랬었겠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그냥 우아한 식식이님이라고 할까요?
1: 네, 그냥 짧게 우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우식이. 네. 우식이 좋네, 우식이.
1: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언니처럼 우아하고 씩씩하게 되고 싶어서 우식이입니다.
0: 아, 우식이, 우아하고. 네. 그쵸. 좀 우아하기는 해줘야 돼, 그치?
1: 맞습니다.
0: 그리고 씩씩하기도 해줘야 되고.
1: 맞아요.
0: 지금 가까운 곳에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시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식님.
1: 감사합니다.
0: 라라랜드는 자주 챙겨 들으세요?
1: 사실은 언니를 알게 된 거는 1995년도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에서부터 언니와의 만남은 시작이 됐고, 이번에 라라랜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서 언니 기다렸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우식님.
1: 네.
0: 저 이번은 눈물 버튼이 쉽게 눌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오늘 이 로고송 가요제 어제 펼쳐졌었는데,
1: 네.
0: 나름 준비한 게 꽤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1: 차라리 어저께 출전을 안 한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왜? 쟁쟁하셔서.
0: 그리고 오늘 단독 주인공이잖아, 그죠?
1: 아니요, 주인공 아니고 그냥 겉절이.
0: 아유, 주인공. 우리 우식이 오늘 혼자 주인공 멋지게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안 부르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1: 네.
0: 어떤 로고 선택하셨어요? 다섯 가지 중에?
1: 제일 씩씩한 노래입니다.
0: 아, 제일 씩씩한 노래 한번 네. 들어볼까요?
1: 네. 네.

0: 라라랜드.
1: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신선한데요? 우리 우식님, 네. 이 밑에 그 AR이 흘러나와서 좀 방해받지 않았어요?
0: 아니요. 아, 저 이거 없었어요. 아, 미천이 다 드러날 뻔했어요.
1: 아, 그랬어요? 저는 네. 혹시나 노래를 하는데 아, 멜로디가 나와서 좀 불편하실까 싶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니.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개인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어제 다 개인기 다 들어봤습니다.
0: 아, 이거 정말 네. 조금만 사연 들어주세요. 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웃기려고 제가 요즘에 개인기를 연습 중인데 네. 남편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도 언니의 방송에 누가 되지 않게 하지 말라고 어저께까지 저를 당부시켰는데
1: 근데 우리 우식님
0: 언니를
1: 꼭 하셔야겠습니까?
0: 사실 하고 싶진 않은데 언니의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1: 이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개인기 한번 들어보죠. 남편도 말리는 이 개인기 한번 만나보죠.

0: 신세계 이정재님 네. 배우님 할 거고요.
1: 네.
0: 아, 그 종구형 그 너무한 거 아니오? 아, 죄송합니다.
1: 아니 끝난 거죠 우리 우식이 아주 심플하게?
0: 맞습니다.
1: 저는 이렇게 아주 간결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우아한 우리 식식이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봤습니다. 평소 뭐 하시면서 라라랜드 들으세요? 아기도 있으세요?
0: 아니요, 아직 아기는 없고.
1: 아, 아기 없어요?
0: 네네.
1: 신혼이시구나.
0: 그냥 헌댁이라고 불러주세요. 헌댁.
1: 헌댁. 아, 오늘 잘 만났네요.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우리 우식님.
0: 네.
1: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0: 저 사실 제가 멋쟁이가 아니라서
1: 네.
0: 그냥 언니가 좋아하는 색깔.
1: 아니 무슨 얘기 나올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0: 저 많이 들었어요.
1: 아, 그러면은
0: 다만 언니처럼 저는 좀 까무잡잡해요.
1: 아, 까무잡잡해요. 그러면 좀 화려한 색깔도 원색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튼 그리고 마른 편이에요?
0: 예, 말랐어요.
1: 그리고 신랑님은 무슨 색깔 좋아해요?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꼭.
0: 네이비 좋아합니다.
1: 아, 네이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커플로 우리 우식님하고 남편분 같이 차고 다니시라고 비즈 팔찌 만들어서 그것까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제가 인증서 꼭 남길게요, 언니.
1: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있으시면 마음껏 하십시오.
0: 네. 언니의 1주년이 저에게는 더 특별한 것이 사춘기 열병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운명처럼 언니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어떤가요? 라는 이정보님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코너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많이 되었고 언니가 저에게 심어준 작은 씨앗이 이제는 마음의 작은 나무가 되었어요. 항상 언니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은 언니 존재 자체가 빛나는 선물이에요. 언니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러시면 청취자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항상 몸과 마음 잘 챙기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따뜻히 빛나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우리 우식님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눈물 버튼을 확실하게 눌러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0: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 한번
1: 아우, 언제든 환영합니다.
0: 네, 오픈 스튜디오 좀 해주세요. 연차 내고 가려고요. 아우. 언니한테 빠빠이 한번 해보려고요.
1: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조만간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왜 그러냐면 그대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0: 언니 항상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1: 아, 오늘 우리 우식님하고 오늘의 라방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봄풀리 또 예고를 해드려야죠. 뭐 울다가 웃다가 참 여러가지 합니다. 봄풀리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2026 절반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죠? 그래서 거짓말 풀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거짓말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뽑히신 분들에게는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2614님 정말 씩씩하시다. 크크크. 그쵸? 우식님 씩씩합니다. 이원경님 우식님 최고. 이재숙님은 찡하네요 가슴이. 김정희님은 어쩜 말을 이렇게도 예쁘게 하는지 너무 사랑스럽네요 하셨고 9384님 저는 왜 같이 우나요? 아, 같이 울었죠. 아우 좋아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요, 벌써 2026년 절반이 지났다고? 거짓말 같죠? 거짓말 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거짓말이 들어간 노래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뽑히신 분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

7871님 그리고 송혜진님 9284님 6400님 퇴근길 늘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노래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보아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남편의 거짓말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 미안해.
1: 아침에 몸무게를 재었는데 그 숫자는 거짓말일 거예요. 늘었어. 몸무게가 늘었어. 실패했어. GOD의 거짓말 2069님이 신청하셨고 추억의 노래입니다. 2412님 뽀년이 1년 축하해요. 쭉 같이 가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5902님 제 최애 가수 노래 듣고 싶습니다. GOD의 거짓말 조성희님 GOD의 거짓말 이낙영님 보내주셨고 2859님도 이 노래 원하십니다. GOD의 거짓말

우리 신지은 님도 잘 들으셨습니까? G.O.D의 거짓말 정말 명곡이죠. 콩디는 사랑해서 했던 거짓말이 있으신가요? 어우, 사랑해서 거짓말 한 적 너무 많죠. 정비소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노래가 생각났다 하셨고 클론의 거짓말 2816님 그리고 7342님은 요양원 어르신들 집 가실 때 송영해 드리면서 라라랜드 맨날 들었는데요.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봅니다. 빅뱅의 거짓말 신청하셨고 이게 거짓말인가? 농담이에요. 그리고 산들바람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붙잡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어쩔 거야. 노래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9076님 보내셨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리고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요. 가사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알고 있죠. 첫 방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언니 오래오래 해주세요. 3334님. 그리고 뽀녀언니와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1339님. 즐거워요. 그랬죠. 5539님은 티아라의 거짓말. 일찍 온다는 딸. 또 속았네요. 그 집부렁 하시면서 보내셨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3842님 그리고 구남선님은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은주님은 박화요비의 라이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2892님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새해 시작한다고 보신각 종 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7월이라니 점점점 남은 2026 소중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풀리 거짓말풀리로 함께했고요. 끝곡은 김현정의 거짓말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 노래 들어보네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나의 하루는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의 전화로 시작이 된다. 딸, 엄마는 집이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1: 아니 엄마, 남편들은 원래 다 그래? 아빠도 그랬어? 내가 아침에 말이야 토마토랑 당근이랑 브로콜리 넣어서 갈아서 줬거든? 주스 만들어 줬다고. 그거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나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일부러 시간 내서 해줬구만. 딱 한 모금 먹고 그냥 나가는 거 있지? 이거 완전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너무 짜증나.
0: 화가 잔뜩 난 딸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 딸이지만 어이구 싶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픈 마음은 알겠는데 남편도 그걸 진짜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잖아. 자기 먹을래? 하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김서방이 당근 먹는 거 봤니? 브로콜리 좋아한대? 안 먹으면 해주지 마.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먹일라 그래?
1: 왜긴 왜야.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안 챙기면 자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아주 이상해졌어.
0: 투덜대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 신혼 때 생각이 난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들에 혼자 상처받고 울고 화내고 이 결혼은 완전히 망했다며 후회하던 그때가 말이다. 자기야,

0: 자기는 왜 밥 먹다가 꼭 물을 마셔? 그거 몸에 안 좋대. 그리고 반찬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짜? 적당히 먹어야지. 아, 자기야, 옷을 그렇게 개면 서랍에 어떻게 넣어? 양말도 좀 가지런히 다 해야지. 자기야,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 아니, 그거 내려놓고 와서 이거 먼저 하라고.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자꾸 피곤해하는 남편 모습에 내가 더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참고 참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그간의 속상함을 싹 다 털어놨던 날,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 아유, 바꾸려고 드니까 힘이 들지. 결혼은 네 입맛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맞춰가는 거라고. 너 친구가 밥 먹다 물 마셔도 그렇게 잔소리 할 거야? 안 하지? 어? 너한테 해끼치는 거 아니면 그만 좀 둬.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불편해서 집에 오겠니?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을 스스로 깨닫는데 무려 수년이 걸렸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도 어서 빨리 깨달음의 시간이 오기를 그거 하나 딱 바라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아이유 수롱의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윤혜옥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5145님, 아 우리 아내가 생각나네요. 우씨 하셨고, 안태환님은 왜 제가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4190님, 자기야, 크크크,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채연님, 사연 듣는데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신혼 때는 신랑이 대답이라도 하죠. 한 10년 살아보면요, 잔소리를 해도 대답을 하네요. 하셨습니다. 김채연님. 그리고 정경희님, 남남이 만나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한 배려가 있어야 살아요. 하셨고, 8205님도 보내주셨어요. 바꾸려 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맞아.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것을 꼭 살아보고 나야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또 느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잔소리에는 사실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서이고 또 애정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다만 잔소리의 이 양과 방식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이 양하고 방식을 좀 잘 조절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어떤 가요를 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비 엄청 오는구나. 여의도에 엄청 쏟아집니다. 현모야 감기 걸리겠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 노래 듣겠습니다. 권성현 씨의 목소리 만나보죠. 한여름밤의 꿈.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꿀벌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남희윤님, 콩콩, 이쁜 콩님, 저 자전거 타면서 들어요. 거기는 비 안 오나 봐요? 어여어여 집에 도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도 비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안희숙님, 오늘 방송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김경수님, 거꾸로 한 바퀴 중독성이네요. 좋습니다. 콩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김경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283님, 이보님이 노래를 안 하시고 연기도 안 하시고 모습도 안 보이셔서 이보님은 뭐 하실까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1주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이제서 드립니다. 분홍 주문서 노래 음미에서 들으니 또르릉 또르릉 물방울이 튀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음원이 없다고 다음 주 월요일날 나와요.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황은희님, 황금숙님, 박설아님. 박설아님은 나 혼내셔. 또 운다 또. 그러니까 우리 박설이님, 저는 박설화님 이렇게 혼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이양미 씨 안 바쁘신가 보네요. 콩디 음원 대망나세요 하시면서 이민재님 보내주셨고 김대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혼 13년 차입니다. 우리 와이프 얘기인 줄. 싱크대에서 설거지 후에 손에 물 묻은 거 터는데 아우 싱크대.

그대 안에서 털어줘. 손을 높게 들고 턴다고 뭐라고 해서 서운하다 했더니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혼자 호텔 가서 쉬다 온대요. 어렵다, 어려워. 푹 쉬다 오게 해주세요.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 하셨는데 저 이번 축하드립니다. 0920님 보내주셨고 토끼와 거북이 어제였지요. 1주년 축하드립니다. 잠 안 올 때 한 번씩 라라랜드 재방송 예약해놓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어제 신장 이식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1주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청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어제 하셨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님 빨리빨리 KO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콩디 오늘은 45번째 제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태어나신 걸 축하합니다.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한 번만 불려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혜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태어났죠.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29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현주님 라디오 듣다 보니 아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우산은 챙겨갔을까요? 챙겨갔을걸? 만약에 안 가져갔다면 샀을걸? 앞으로 계속 힘들지 않게 회사 잘 다니길 바라봅니다. 저 이번도 응원합니다. 오정현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위해 몸보신 해주려고 육해공으로 좋다.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갔어. 아내님 얼른 집으로 오세요 하시면서 오종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다정하시다. 우리 최경란님, 조수호님, 송우진님, 김은님, 한지원님, 김수진님, 이민영님, 양미수님, 정경희님, 7205님, 임숙경님, 주은수님, 이소영님, 김효숙님, 강미숙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분이 노래 나가는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연 꼼꼼히 잘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윤익희님의 사랑 느낌 이 노래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비 오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치약을 끝까지 다 쓰는 방법 알고 계세요? 치약을 짰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치약의 모서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래도 안 나오면 치약의 꼬리부터 돌돌돌 감아서 누르면 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치약의 꼬리부터 자로 눌러서 끌어줍니다. 이 방법까지 다 썼는데도 안 나오면요. 치약의 모서리를 치아로 깨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치약을 가위로 반을 잘라서 테스푼으로 싹싹 긁어내면 된다는 사실. 세상 많은 일이 이렇게 치약 짜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계에 부딪혀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안 된다고 여겼던 일도 의외로 길이 열릴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the Fire Burning.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어디에서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달려보기로 하죠. 노래는 어떤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좋을까요? 그대 귀에 착 감기고 마음에 쏙 드는 노래들 제가 찾아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호로 시작해서 87로 끝난 그대는 안녕하세요 인사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KJ로 시작해서 AN으로 끝나는 그대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스티브 포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하고요. 돈 윌리엄스와 에밀루 해리스의 듀엣곡입니다. If I needed you.

스티브 포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돈 윌리엄스와 에밀로 해리스가 함께 부른 If I needed you 듣고 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참 좋습니다. 바로 그 추억의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 노래는 1983년 오늘의 영국 차트 1위 곡이에요.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입니다. 로드 스튜어트는 1970년대부터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사랑받았는데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는 쏟아지는 신디사이저 음악의 열풍 속에서 예전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트렌드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만의 전매특허인 거친 보컬에 경쾌한 센스팝 사운드

들을 절묘하게 더해 여섯 번째 영국 차트 1위 곡을 만들어낸 거죠. 흥미로운 건 유럽에서는 이 곡이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미국 빌보드에서는 14위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1983년 오늘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노래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Baby Jane.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는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였어요. 베이비 제인 듣고 왔습니다. 올 여름은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하다가요. 문득 지난 여름날들이 떠올랐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났던 여행,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꿈을 향해 묵묵히 인내했던 시간들까지 계절은 지나가도 그때 마음만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여름의 추억을 꺼내보는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낸시 윌슨의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행복했던 여름날의 장면들을 다정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곡이고요. 아바의 Our Last Summer는 젊은 시절 파리에서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돈 헨리의 The Boys of Summer.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떠오르는 사랑과 청춘의 기억을 아련하게 그려낸 곡이죠. 그대는 어떤 여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지난 여름의 추억을 노래하는 세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입니다.

내가 처음 내 소리를 들은 건 1952년이었어. 누워서 자지 않고 주파수를 돌리며 즐거워했지. 내가 좀 더 젊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막았을 텐데. 사람들은 너의 새로운 환생을 극찬했어.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계, 네 아들 텔레비전 말이야. 이제야 네 문제를 알았어. 네 아들을 만났거든.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친 거니? 비디오는 라디오 스타를 사라지게 했어. 영상들이 도려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리고 우린 버려진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됐어.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퍽이나 오래된 것 같더군. 너도 기억할 거야. 한때 음악이 흘러나왔던 네 모습을.

라디오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던 순간에 불안과 아쉬움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죠. 훗날 MTV가 처음 전파를 탔을 때 가장 먼저 방송한 노래로도 유명한 곡입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영국 뉴웨이브 센스팝 듀오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였습니다. 이어서 퀸의 라디오 가가 하고요. 내나의 99 레드 볼룬스 들려드릴게요.

퀸의 라디오 가가, 나나의 99 레드 발룬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국의 작곡가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아디에무스의 곡이에요. 실제 언어 대신에 목소리를 악기처럼 사용해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칸투스 Song of Tears 들려드릴게요.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아디에무스의 칸투스 송 오브 티어스 듣고 왔습니다. 공을 던지면요, 내가 힘을 주는 만큼만 멀리 가죠. 있는 힘껏 공을 던지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가고요. 살짝 던지면 바로 코앞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일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수고도 헛되지는 않을 거라 믿어보고 싶네요. 일볼로가 부른 카루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부산의 한 매장에 방문하면 벽면에 낙서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반려견의 얼굴, 함께 여행 온 친구들, 꼭 남기고 싶은 문구 등등 알록달록 예쁜 순간들이 남겨 있더라고요. 꼭 저희 상쾌한 아침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사연들로 다채롭게 꾸며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상하이 벽면에 어떤 순간을 남겨주실 건가요?

0: 2026년 7월 2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피프티피프티의 푸끼였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에 있는 스킨보드 매장에서 운영하는 거래요. 매번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다양한 그림 그리고 문구들로 낙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이 빼곡해지면요. 페인트칠을 다시 해서 새 도화지로 바꾼다고 해요. 우와,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아 이게 진짜 운이 좋으면 그러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제가 먼저 이게 낙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럼 당연히 이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새벽 5시부터 7시 이렇게 KBS 이렇게 남겨야죠. 당연히. 아 근데 그게 좀 지워지면은 속상할 것 같긴 하다. 어, 저 한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부산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들러서 제가 낙서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SNS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낙서 하고 싶으세요? 낙서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집에 벽에다가 이제 낙서하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제 키도 막 이렇게 적어두고 막 몰래 이렇게 낙서 막 캐릭터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지 항상 캐릭터를 막 그렇게 그렸는데 하다가 진짜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안 가볼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상쾌한 아침도요. 여러분들의 낙서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 어떤 사진이든 뭐 신청곡이든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2: 여름 구두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4: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한다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0: 김경아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635님께서요. 햄디, 출근길 운전 중에 너무 졸려요. 잠깐 쉼터에 세우고 문자 보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졸음 운전 절대 안 돼요. 잠 깨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이 이제 아직은 텐션을 올릴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막 소리를 지르진 못하겠지만 네, 얼른 잠 깨시고요. 네, 제가 졸린 목소리 안 할게요. 9635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막 차가 밀리고 이럴 때 저도 식곤증 때문에 살짝 졸림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운전하다 졸리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봤는데 와, 위험하겠던데요? 특히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졸음과의 싸움이 진짜 힘들겠다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우리 9635님처럼 잠깐 쉼터에서 쉬시는 게 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얼른 잠 깨시고요. 9635님. 장미경님. 아이들이랑 현장 체험 학습에 갑니다. 아쿠아리움으로 가는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잘 다녀오세요, 미경님. 아, 또 우리 꼬꼬마 친구들이 물고기들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어렸을 때 가면 진짜 도파민 터지는 장소가 아쿠아리움이죠. 그 물고기들 구경하는 게 어찌나 재밌는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아쿠아리움에 살짝 감흥이 떨어진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최근에 가신 분 계신가요? 왠지 어렸을 때 말고는 잘 안 가게 되지 않나요? 순수한 우리 꼬꼬마 친구들 잘 다녀오시고요. 미경님도 함께 잘 구경하고 오세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1: 나 스무 살 적에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

유재석 이적의 노래 말하는 대로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7883님 출산 65일 차입니다. 아이 새벽 수유 마치고 러닝하러 공원에 나와서 들어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햄디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 공기 마시니 상쾌하고 좋네요. 우선 출산 축하드리고요. 7883님. 아,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새벽 수유 하시고 러닝까지 하시러. 이게 그 제가 들었는데 회복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을 잘 회복을 해야지 그때 이제 회복을 잘 못하면 그때 좀 아픈 게

평생 간다 막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몸조리 하실 시기인데 러닝까지 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공원 한 바퀴 네, 걸으시고 조금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2374님 안녕하세요. 저는 21인승 노랭이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3개월 된 20대 버스기사예요. 와! 날마다 유원님의 하이텐션 목소리 듣고 덕분에 저도 기분 좋아지고 힘내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저보다 이제 어린 나름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자네요. 어때요? 3개월 차면 그 마의 3개월이라고 하잖아요. 3개월만 잘 지나면 이제 그 이후로 좀 편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2374님의 3개월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사님들께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이라 지겨우시겠지만 운전 안전하게 잘 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뭐 저부터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를 포함해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도로에서 예, 안전 제일 운전 조심하시고요. 우리 2374님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쭉쭉쭉 앞으로 예, 편하게 안전하게 잘 운행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카레온의 The Simple Things.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7위 그리고 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7위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인데요. 뮤직비디오가 너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면서 Blackpink in your area를 입증했고요. 5위는 마마무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인데요. 이 노래 포인트는 큐티 허세입니다. 귀여운 허세로 가득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아주 그만죠.
1: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7위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5위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이때도 정말 블랙핑크의 붐이 엄청났던 시기였죠. 마마무는 말해 뭐합니까. 두 그룹 다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남자 아이돌로 하면은 코르티스를 좋아하잖아요. 여자 아이돌은 아직 그 친구들을 잘 몰라요. 여자 아이돌은. 여전히 저에게는 블랙핑크가 정말 제 마음속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저는 상상하는 망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쾌한 아침에 초대할 수 있다면 여자 아이돌은 블랙핑크를 초대하면 참 좋겠다. 예, 상상은 자유잖아요. 왜요? 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 남자 아이돌은 이제 아 제가 정해놨어요 여러분. 남자 가수는 박효신, 남자 아이돌은 코르티스, 이제 여자 아이돌은 블랙핑크. 제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저 혼자 할수 있는 건전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일개 이제 직장인이고 제 우리 채널이 크기 위해서는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블랙핑크를 초청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자고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책임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네, 이렇게 초대했을 때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곡, 명곡들 함께 듣고 왔고요. 8203님께서는요. 워킹맘입니다. 남편 아침밥이랑 점심 도시락 챙겨두고 출근 전 반신욕 중이에요. 얼마나 개운하게요? 목요팅!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이분. 진짜. 아침밥도 이제 해주셨고,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주셨고, 출근 전에 반신욕까지 하시는데, 이분 또 워킹맘이에요. 아니, 도대체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핑계래요, 여러분. 쪼개서 쓰는 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참 냉정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우리 8203님의 문자를 보니까, 아, 진짜 시간은 내가 쓰기 나름이구나. 진짜 내가 생각 사용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운하게 출근하시고요. 목욕팅입니다. 아, 목욕팅이 아니라 목요팅. 목욕팅도 있고 목요팅입니다. 8203님. 6993님께서 좋은 아침이에요. 이 시간이면 항상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첫째 아이가 새벽부터 배고프다고 일어나서 덕분에 상쾌한 아침 듣고 있어요. 유언님 덕분에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우리 바람직하네요. 첫째 아이가 배고프다고 일어난 덕분에 우리 6993님께서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할수 있다니.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상쾌한 아침 들으시고 네, 낮잠 좀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 네,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015B의 노래 글리멀 함께 듣고 올게요.

015B의 노래 글리멀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배기명님, 동생 생일이라 처음으로 미역국에 도전하고 있어요. 평소 요리는 안 하지만 제가 또 하면 금손이거든요. 매일 싸우지만 정 많고 착한 내 동생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와, 진짜 좋은 형? 왠지 김영님 남성분이실 것 같은데 좋은 형이시네요. 갑자기 저희 언니 생각이 막 나면서 한 번도 미역국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형제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근데 어떤 미역국으로 끓이셨어요? 소고기 미역국? 조개 미역국? 궁금합니다. 동생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클래지콰이의 내게로 와.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상하 가족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모두

모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혼내의 데이 원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까지 익혀보세요. 먼저 미션 문장 들어보시면서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오리온 송과 호현이 협업한 곡으로 What You Do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2023년에 발매된 싱글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볼게요.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잔잔하게 또 달달하게 가사가 들렸습니다. I'll pick up in the morning. 첫 소절부터 예, 미션 문장이 벌써 해결이 된 거예요. I'll pick up in the morning.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해석하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연락 받을게요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데리러 갈게요 혹은 내가 연락 받을게요. 예. 두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I'll pick up in the morning. 그렇죠? Just live in your moment.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Just live in your moment. 그냥 당신의 순간을 살아요 라고 직역 버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 말은 곧 뭘까요? 현재를 즐겨요 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Live your life. 뭐, I'll be here when you're ready. 예, 이런 식으로도 풀어서 가사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Just do what you do. 예,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었어요. Just do what you do. 그냥 하던 대로 해요. You can go out, go have your evening. 당신은 나가서 또 당신의 저녁 시간을 보내요. 예, 자유로움을 허락합니다. I know that you're leaving a space for us too.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죠? 특히 for us too라고 이 끝부분에

들렸는데 참고로 가사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for us two 이거 대신에 for the two of us 혹은 for both of u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 더 잘 맞춘다면. 그 다음에 leave space for 이라는 구조도 들렸습니다. 뭔가를 위한 자리, 뭐 여유 혹은 가능성을 남겨두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I know that you're leaving a space for us too. 이제 완벽하게 해석되시죠? 당신이 우리 둘을 위한 space, 자리를 that you're leaving, 남겨둔다는 걸 내가 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이에요.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얼마나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지가 담뿍 느껴집니다. I'm sitting on the bleachers. 이 부분부터 들어봤어요. 특히 bleachers라고 한 부분은 bleacher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옥외 관람석 혹은 계단석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나는 그 관중석 같은 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I put you on my t-shirt. 나는 당신을 티셔츠에 넣어놨대요. 아, 티셔츠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혹은 이름을 새겨놓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집니다. 전 한 번도 없어요. I put you on my t-shirt. 당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티셔츠에 넣어놨다. I see you working hard. 난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인다 보다는 노력하는 게 보여요 정도가 훨씬 자연스럽겠죠.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다 라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네, 명확하게 한 번 더 반복해 드렸어요.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네, take up이라고 하면 차지하다에 해당하는 동사 구이니까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내가 당신의 시간을 죄다 내가 다 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맥락인 거죠. But you can have all of mine. 하지만 당신은 뭐래요? You can have all of mine. 나의 모든 것을 가져도 돼요. 내 모든 시간 다 가져도 돼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f you ask, I'll be right here. 당신이 원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if you ask가 들린 거고 I'll be right here. 나는 바로 여기에 있을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네, 해석도 자연스럽게 해봤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번엔 과연 어떤 의미의 가사였을까요? Breaking 100%. 100%, 그렇죠? Breaking 100%. 100%를 깨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표현이었어요. Breaking 100%. 그 다음에 entrepreneur이라고 기업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근데 단어만 이렇게 하나 툭 던져주긴 했지만 마치 기업가처럼이라고 자연스러운 해석 가능하시겠죠? 나는 마치 기업가처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였어요.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이 부분인 거죠. 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라는 의미로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라는 문장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I'm so in love with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정말 정말 좋을 때 이처럼 I'm so in love with 이라는 구조를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해요. Look so good in the moonlight. 달빛 속에서 정말 멋져 보인대요. 달빛 아래에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라는 의미겠죠. But you got the sun in your eyes. 하지만 당신 눈 속에는 you got that sun. 그 태양이 있대요. 달빛 아래에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눈 속에는 빛이 난다. 예,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된 거겠죠.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또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오리온 송 호현의 What You Do. 1, 2, 3, 4.

0: 그럼 배운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뭐라고 했나요? I'll pick up in the morning 이라고 했습니다. I'll pick up in the morning.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연락 받을게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ll be there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라는 말과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내가 아침에 갈게요. 또는 I'll call you in the morning. 이러면 연락하겠다 라는 또 다른 대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문장은요.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그렇죠.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I don't want to take all your time. 이렇게 만드셔도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라는 표현이었어요. I love everything about you 라는 말과도 같겠죠.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I'm in love with, I'm so in love with 뒤에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I'm so in love with him. 나는 그를 정말 정말 사랑해 라는 문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ll pick up in the morning. I'll pick up in the morning. I'll pick up in the morning.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세 번째,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3636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저 구 오빠가 워너원

0: 사람이었거든요. 이젠 애정이 다 식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다시 재결합하면서 찍은 리얼리티를 진짜 진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추억의 힘인 걸까요? 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01의 We Wanna Go 들려주세요. 그쵸. 야, 이게 구 오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 내가 너무나 열렬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응원한 팀 멤버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오시면 안 돼요. 101 We Wanna Go 듣고 오겠습니다.
1: 원업을 많이 기다렸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이어서 000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월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여름 시작이네요. 민소매를 입고 싶었는데 아직 살을 덜 빼서 다이어트 하드모드 들어가려고요. 아자 아자! 제스비 나의 여름 설명서 신청합니다. 아 정말 이제 몸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건강 챙겨가시면서 하시고요. 다이어트 파이팅입니다. 제스비 나의 여름 설명서 들려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정이은님. 저는 가수들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신나게 떼창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이번에 빅뱅 콘서트도 성공했는데 남친이랑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다 올게요. 도경수 Sing Along 들려주세요. 아, 콘서트 가는 거 진짜 좋죠. 스트레스 확 풀리죠. 근데 빅뱅 콘서트 엄청 피켓팅, 피 터지는 티켓팅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성공하셨다니 부럽습니다. 이은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Sing Along 도경수의 노래예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0116님. 37년 다닌 직장을 정퇴하고 처음으로 새벽 운동 나왔어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37년이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0116님.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나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상쾌한 아침도 들으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 많이 많이 하시면서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718님께서는 남편이 5시 30분에 출근하는데 같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러닝하려고 해요. 오늘 첫날인데 사람도 많고 운동하기 좋네요. 이제 매일 아침 상쾌한 아침 들으며 운동할게요. 인증샷도 보내요. 너무 좋다. 진짜. 요즘에 해도 일찍 뜨고 그 작년 여름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아침 저녁이 쾌적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네. 점점 요즘 트렌드가 웰니스래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막 유행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미라클 모닝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분인데 우리 사가족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렇게 문자로도 사연으로도 인증샷 많이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뿌이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718님. 오늘 문자 보내주신 0116님, 0718님께는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듣고 올게요.

0: 따뜻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나쁜 사람도 우리 편일 땐 좋은 사람. 자, 오늘도 우리 붕붕이 타고 출근을 해볼까? 어? 뭐야? 내 붕붕이 왜 이래? 완전 제대로 긁혔는데? 옆에 차도 긁어놨네? 아, 주차를 어떻게 했길래. 블랙박스 확인해봐야겠다. 어? 아, 저기 누구 온다. 저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 아저씨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다고 엄마가 절대 피하라고 했는데 설마 저 아저씨가 범인 아니야? 아, 어떡하지?
1: 아이, 뭐여? 아따, 이거 누구여? 어? 아가씨가 내 차를 이렇게 만든겨? 아, 남의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연락 한 통도 없이 그냥 내빼려고 한 거여? 어? 이거 아주 뺑소니 아니요 이거?
0: 아니에요 아저씨, 오해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도 긁혔어요. 아니, 여기 옆에 있는 차가 제 차예요 아저씨.
1: 아니, 옆에 차를 완전 폐차로만. 뭐요, 아가씨도 피해자예요 그러면?
0: 네.
1: 그럼 누가 이렇게 차 두 대를 박살 내놓은겨? 어떤 시원찮은 놈이 그 차, 우리 차를 이렇게 만든겨? 어?
0: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제가 안 그래도 블랙박스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1: 뭐요, 같이 보자. 어이,
0: 이 차다, 이 차, 이 차인가 봐요.
1: 아가씨, 이거 그랑주 아니여 이거? 아가씨 걱정 마라, 내가 다 단디 연락해가지고 내 요놈 알아 이거. 와, 이거 잘됐다. 어? 아주 그냥 내가 그 윗집이라고 내가 그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는데 내가 번호만 넘겨. 내가 그 혼대를 내줄게 내가.
0: 정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1: 걱정하덜덜 말아. 내가 아주 이놈 자식 콩꾼형을 그냥 내가 층간소음 때부터 아주 그냥 속을 긁어내가지고 내가 좀 한번 잘 걸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아가씨는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0: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1: 기어.
0: 아저씨 진짜 든든해요.
1: 나만 믿으라니까.

0: 지디 태양의 굿보이 들려드렸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나쁜 사람도 우리 편일 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질라도에서 오셨나 봐요.
1: 아따 그리고 설찬이 반갑소잉. 박철규지라.
0: 박철규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1: 아따 반갑소잉.
0: 아주 그냥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1: 아유 이거 화가 많으시네.
0: 아유, 화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 든든하긴 한데 살짝 무섭습니다.
1: 누구요? 차 긁은 사람 누구요?
0: 그랑조 아니요.
1: 어, 아따 이 그랑조 진짜 그냥 별을 만들어 보냈구나. 어?
0: 아 근데 이런 분이 내 편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진짜.
1: 아우 네. 진짜 유원 씨가 차 안 긁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긁었잖아요. 상상만 해도 싫어.
1: 뭐예요 아가씨가 긁은 거 아니요? 어? 운전면허에 딱지도 안 끄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말이요.
0: 아 저 그럼 진짜 아,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1: 근데 유원 씨도 사람이랑.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저는 하, 좀 우울합니다.
1: 왜요?
0: 이런 주제만 나오면 너무 우울해요. 차 긁었다 사고 났다 차와 관련된 주제는 이제 당분간 가급적이면 언급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1: 최근에 또 차를 긁었대요.
0: 제가 긁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차를 부쉈습니다 거의. 왜 그럴까요 여러분?
1: 혹시 이렇게 아. 길 가다가 빨간색 차인데 옆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 옆구리를 다이어트 하는 것 같은 차가 하나 있다 이러면 허유원 차입니다.
0: 아 진짜 저 예쁘게 몰고 싶었는데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내 편이라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 하는 사람. 저는 박철규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1: 왜요?
0: 저는 항상
1: 아니 주제가 나쁜 사람도
0: 게...
1: 우리 편일 때 좋은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0: 아니, 나쁜 사람 말고 나쁜 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기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박철규 아나운서를 선배로 만났다?
1: 아...
0: 저희 51기 이제 후배들 우리 박효진 아나운서, 이상철 아나운서, 심수현 아나운서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1: 아니 저는 뭐 말로 네. 얘기 잘 안 해요.
0: 아니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은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포용해 줄 것 같은 선배는 아니시잖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살짝 좀 뭐라 하진 않지만 살짝 이제 마음에서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시잖아요.
1: 왜요? 나랑 거리 두고 싶어요? 왜 자꾸 눈치 봐요? 아니 아침마당에 네. 이 새 후배들이 나왔을 때도 제가 다 멘트 떠다 먹여줬어요.
0: 아 그럼요. 당연히 엄청 잘.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엄청 잘못을 했어. 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잘못을 했다? 네. 저한테요?
0: 네.
1: 아... 왜 저한테 잘못할 일을 하죠?
0: 그러니까 이거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근데 저는 제 편이기 때문에 박철규 아나운서가 그렇게 되게 굉장히 든든하고 저희 50개를 이제 지켜주는 이제 오빠잖아요.
1: 그렇죠.
0: 오빠. 네, 어. 굉장히 든든합니다.
1: 사실 뭐 동기라서 네. 뭐 여러 개 속으로만 삼킨 것들이 좀 있습니다.
0: 좀이 아니라 많겠지 뭐.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0: 네, 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네. 좀 그래요.
0: 어.
1: 저희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0: 왜요, 왜요?
1: 가끔은 좀 과하다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그런 딜을 잘하세요.
0: 아...
1: 심지어 백화점에 가서도 네. 가격을 깎으세요. 난 백화점에서 가격 깎는 걸 처음 봤어.
0: 오, 굉장히 고난도의 네, 가격 흥정을.
1: 아우 천 원짜리 떼줘요, 그냥.
0: 아 정말요?
1: 아유, 그리고 서비스 막 없으면 양말이라도 넣어줘요.
0: 아, 근데 생활력이 엄청 강하시다.
1: 근데 그게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0: 네. 그럼 전... 결국에는 이득 보는 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왜 여기까지 와서 아유 하지 마요 안 된다잖아요 했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돌이켜보면 진짜 생활력이 강하다. 아 우리 편이라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어. 진짜 그 생활력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박철규 아나운서는?
1: 아, 저는 어디 가서 뭐 깎아달라고 네.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0: 아유, 그것도 아유, 배웠어야지. 이제.
1: 아침마당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저.
0: 아, 왜요?
1: 아, 부끄러워.
0: 아, 이제 또 아빠가 됐으니까 해야지. 생활력 강해져야지.
1: 아니, 아빠 됐다고 어떻게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
0: 그럼 많이 들어달라고 한마디 합시다. 상하 가족분들께.
1: 아, 혹시 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 못해 안 할래.
0: 아 진짜 저렇게 생활력이 없어서 어떡하나.
1: 아, 나 불만 끄고 다녀야겠다.
0: 사실 저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력 없는 둘이서 오늘도 수다 잘 열심히 떨어봤고요.
1: 네,
0: 항상 뭔가 이게 알맹이가 없는 쟤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듣고 계시다 보면 시간이 훅 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볼게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박하정님, 어젯밤 떡볶이를 배

0: 배불리 먹고 자서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 하러 왔어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왜 천국의 계단인지 의문이 그쵸?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천국의 계단이거든요. 항상 맛있는 걸 먹으면 이 대가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또 먹고 싶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하정님 천국의 계단 파이팅!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시스타 I swear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후텁지근한 더위 속에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은 무난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산곡 분기점 부근입니다.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이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휘어진 머리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소개로 만난 새침한 그 아이, 그 애와 약속했는데 그대가 직접 써준 전화번호, 야릇한 그 느낌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믿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거리는 온통 그대 향기니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이승환의 좋은 날 중에서. 7월 2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을 기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이승환의 좋은 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출석해 주신 허혜정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김수진님 굿모닝입니다. 헤디 하고 인사 주셨네요. 3832님 경아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잘 듣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1464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첵합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2793님 경아 누나 출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오영숙님, 7월 둘째 날이네요.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요. 또 하루가 지났네요. 어제 아, 7월 첫날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또 하루가 지나고 2026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314님, 장마가 오려나 날씨 잔뜩 크림. 오, 장마 시작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포천 송울이에요. 점심밥을 안 갖고 와서 편의점서 샀어요. 점심 상추쌈이거든요. 어, 맛있겠네요. 점심. 어, 어제 서울에 낮에 정말 그 굵은 빗줄기가 땅에 내리꽂듯이 어, 그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서울은 비가 오진 않는데 지금 계속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3735님, 덥네요. 어젯밤에도 덥더니 아침에도 시원한 게 없어요. 저희 집 거실 온도가 27도예요. 아, 그래서 에어컨 온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에어컨 온도를 0.5도 간격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 0.5도 하나 올리면 살짝 춥고 내리면 아, 살짝 덥고 내리면 살짝 덥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을 때 언제 가장 지칠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한예슬이에요. 그댄 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8185님, 올 아들 취업해서 출근했어요. 격하게 축하해 주세요. 심영기님, 저희 부부 25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면서 저를 잘 보듬어주고 이끌어준 아내 덕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내랑 단둘이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요. 축하해 주세요. 최영수님, 울 큰동서 김옥연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동수님, 조카 예슬이가 결혼 3년 만에 임신했어요. 딸이라네요. 건강관리 잘하고 예쁜 아기 출산할 때까지 조심하고 잘 지내렴. 예슬아, 이모가 축하해.

빌리 조엘의 The River of Dreams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소식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 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6890님, 벌써 목요일이 아니라 아직 목요일이네요. 이거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의 말씀이네요. 주말에 야구장 가려고 주말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아조 들으며 출근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장마권에 들어가가지고 경기에 영향 줄 정도로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890님을 위해서라도. 4308님, 신나는 아침이네요. 7월 30일 강원도로 가족 모두 휴가 떠나기로 했답니다. 손꼽아 기다려지네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 하셨어요. 야, 7월 휴가 계획 짜놓으시고 또 그걸로 7월을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떠나시나요? 7월 30일부터 한 8월 초까지 가시려나? 저도 이제 7월 휴가 계획을 제대로 짜야 할 텐데 라디오를 하게 되면서 우아조와 함께 하면서 사실 휴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정해서 떠난 적이 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는 좀 가볼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박성훈님,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소고기 볶음해서 아침 먹으며 듣고 있어요. 딸 기말고사 시작이에요. 열심히 한 만큼 잘 풀고 잘 찍고 오길요. 잘 찍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얻길 바랍니다. 지금 기말고사 소식들 많이 전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다들 좀 긴장할 텐데 시험 파이팅이에요. 2064님, 좋은 아침입니다. 글쎄 남편이 오늘 오는 날인 줄 알았는데 어제 왔어요. 아싸, 드디어 독박류가 탈출입니다. 하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출장 가셨었나 봐요. 아유, 좀 그동안 고되셨나 봐. 김유희님, 안녕하세요. 어제 첫 출근 후유증, 서비스업이라 다리가 아프네요. 곧 적응하면 괜찮겠죠? 파이팅 해주세요. 흐린 목요일이에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계속 서 계셔야 하니까 어제 가서 다리 좀 잘 주물러 주고 잘 풀어주셨나요? 또 이 적응하려면 몸이 적응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긴 하겠지만 또 적응하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김유희님. 이영선님, 굿모닝. 사다 놓은 세제랑 샴푸, 손 세정제가 없어져서 범인을 찾아보니 아들이네요. 아드님이 자취하나요? 아무튼 집에 뭔가 좋은 거 사다 놓으면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슬쩍슬쩍 가져가는 건 만국 공통인가요? 또 엄마가 사다 놓은 건 왜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김미숙님, 저는 어제부터 기침 감기 와서 힘드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이게 습도가 좀 높아지고 공기 무거워지고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확실히 좀 몸 관리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올여름 좀 미리 예방주사 맞은 걸로 생각하셔야 하나요? 빨리 쾌차하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나눠볼게요. 잔나비 뷰티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휴게소 식당에서 찍은 우동 두 그릇 사진. 하나는 기본 우동에 다른 하나는 꼬치가 길게 들어있는 어묵 우동. 둘 다 초록초록 쑥갓에 유부까지 가득 완벽하다. 친구와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동을 먹자고 하고 각자 주문한 메뉴다. 그 옛날 우동값이 없던 젊은 시절, 나중에 돈 벌어 사 먹자던 그 친구와 이렇게 우동 한 그릇쯤 가뿐하게 시키면서 또 그 옛날 추억을 한 보따리 늘어놓는다. 그 시절의 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친구와 환하게 웃으면서 얼른 먹고 가자. 자리에 앉아 각자의 우동을 자기 앞에 갖다 놓기 전 맛있어 보이는 우동 두 그릇에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의 노래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5145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 오랜 친구와 정답게 고향 가시는 길에 아주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우셨겠어요. 게다가 저도 그 국수에 쑥갓과 유부 올라가는 거 너무 좋거든요.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찔끔 올려주셔가지고 그게 항상 아쉬운데. 김우리님, 여행길 휴게소에 들르면 우동은 꼭 먹죠. 그 휴게소마다 들렀을 때 드시는 간식 있으시죠? 저도 휴게소 지나가면 아, 휴게소에선 꼭 이거 먹어야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장수아님, 아, 그런 추억의 우동이군요. 더 맛있을 듯해요. 그쵸.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그 누구와 함께 먹었고 또 어떤 일과 그 음식이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추억이 또 달라지니까요. 양은정님, 기차 타고 여기 잠깐 내려서 후루룩 먹던 우동이 진짜 맛있었어요. 해디는 어려서 모르실 수... 왜 말끝 흐리시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 안 하시고 왜 말끝을 흐리시지? 기차 타고 가다 후다닥 먹고 다시 타는 거 모르죠? 아, 정말 모르고 싶네요. 제가 100살이라고요, 양은정님. 8262님, 맞아요. 친구 3명이 라면 한 봉에 소주 5병을 마실 때 나중에 1인 1봉씩 넣고 먹자고 이야기했던 기억. 우리 얼마나 소박합니까? 나중에 소주 5병이 아니라 아주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소박해. 그 라면 한 봉 먹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봉씩 각자 먹자 이 정도로 어쩜 이렇게 꿈도 소박한지요. 많은 추억들 떠올리게 해주신 그 사진 보내주신 5145님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9478님, 저희 집 중3 딸 라디오 들으면서 아침 먹고 있는데요. 기말고사 이야기 듣더니 나는 시험 끝났는데 만세! 하네요. 아니 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어머 고생스럽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끝났어 와 만세. 아 그쵸, 신나야죠. 역사 과목 100점 맞으면 용돈 주기로 했는데 진짜 100점 맞아왔어요. 차로 등교시켜주고 현금 찾으러 은행 다녀와야겠어요. 와, 과목이 역사인 것도 참 의미 있네요. 시험 치르느라 고생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와 멋지네요. 그 풍경화 그려서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풍경들 그려서 수채화로 그리셨는데 오 그림이 정말 꽤 좋은데요? 이렇게 몰입해서 그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저도 같이 호흡이 느려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 풍경화를 주로 그리시면 언젠가 날 좋은 날 야외로 나가셔가지고 직접 보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모임, 이렇게 같은 취미로 모이신 거참 좋겠습니다. 동지들을 만나신 기분일 거 아니에요. 같이 노래 듣고요. 오늘 나를 가장 지치게 할일 만나보겠습니다. 코나의 그대의 눈빛은 빛나고 입술은 시원하여라 이어지는 곡은 아일랜드의 지중해에 가고 싶다.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가장 지치게 할 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황성아님, 출근하려고 주간 날씨를 봤는데 이번 주 내내 30도네요. 지금도 벌써 꿉꿉하고 더운데 이제 장마 오고 더 더워질 거 생각하면 지쳐요. 피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뭐 지금 폭염으로 날리고 그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싶기도 하고요. 8236님, 오늘 퇴근 후 직장 회식에 있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며칠 전부터 지쳐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조용히 쉬는 게 좋거든요. 술도 한잔 해야 해서 차 놓고 버스 타고 가야 해요. 힝, 가기 싫어요. 그쵸. 성향마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닥친 회식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 여유 가지시길요. 6944님, 저 같은 음식점 사장을 지치게 하는 것은 고객님들의 리뷰겠죠. 오늘은 칭찬 리뷰 많이 받고 싶네요. 아, 참 이 가시가 담긴 말이나 어떤 문장 하나 있으면 다른 좋은 것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더 아프죠. 파이팅입니다. 김수진님, 중학교 3학년인 아들내미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알람 껐어? 하는데 놀라 아니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려 했는데 5개 알람을 누가 껐냐며 화내요. 누구겠니? 민우 파이팅! 그래 민우야 누구겠니? 0645님, 지친다 지쳐. 요즘 기상시간은 6시입니다. 기찻길 옆에 사는데 지난주부터 공사를 하나 봐요. 6시부터 덩그럭거리는 소리에 자동 기립. 처음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강주 산책도 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피곤하네요. 아, 이 기분 좋은 기상이 하루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그쵸?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토토예요. 로제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6451님이 신청하신 김현철의 노래 들을게요.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고장난 차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한남로 도심 방향인데요. 한남이 고가차도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처리는 10분쯤 전에 됐는데요. 여파가 경부고속도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도 서울 쪽은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양재,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남사 진입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보니까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반월터널에서 군포 쪽으로 차가 많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부근은 양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성남 쪽인데요. 친천에서 광명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본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9: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입니다. 사랑도 언제나 목마르고 여름에도 언제나 목이 마르죠. 그래서 여름 폭염엔 수분 섭취가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증상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뭘까요? 1번 궁금증, 2번 탈수증, 3번 영수증.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수분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증상, 심한 경우엔 경련이 따르기도 하는 이 증상 뭘까요? 1번 궁금증, 2번 탈수증, 3번 영수증.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수분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증상. 오늘의 정답 2번 탈수증이죠. 최유미님 정답 2번 탈수증. 투타카 깜놀. 제 이름이 유미거든요. 반가워 해주셨군요. 9357님 2번 탈수증.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요. 항상 듣고는 있지만 문자 보내기는 힘든 직업인데 신기하게 잠깐 기회가 생기네요. 사연 보내는 그 짬을 운 좋은 날로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임향숙님 2번 탈수증. 쌀 20kg 들고 옮겼더니 팔도 아프고 현기증이 나네요. 그걸 왜 직접 옮기시나요? 우리에겐 카트가 있잖아요. 6130님 2번 탈수증. 요즘 같은 날씨에는 물을 많이 먹어줘야죠. 특히 뜨거운 여름엔 더욱더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아조는 보기를 두 번 읽어줘서 좋아요. 첫 번째는 문제 인식하느라 번호를 까먹거든요. 야, 이렇게 집중해서 퀴즈를 푸시다니 정말 보람찹니다. 6949님 2번 탈수증입니다. 충남 농업안전 담당자입니다. 우리 농업인분들 물은 20분에 한 번씩, 폭염 시간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준수해 주시고 온열 질환 3대 수칙, 물, 그늘, 휴식 잘 지켜서 건강한 한 해 보내자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고 이런 안전수칙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모두 정말 탈수증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이현실님,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흐린 날씨에 창원입니다. 정신없이 식구들 챙기고 뛰어서 버스 탔어요. 세이브! 이 버스 놓쳤으면 30분 기다려야 했는데 휴, 경환이 목소리 들으면서 숨 고르고 있어요. 좌석 타시나 보다. 오늘도 아주 성실히 바쁜 하루 시작하셨네요. 자리에는 좀 앉으셨나요? 좀 쉬면서 가시길. 3020님 9시에 일종 대형 면허 시험 있습니다. 우아조 들으며 안정 취하고 가고 있어요. 응원해 주시면 긍정의 기운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우아조 끝나자마자네요. 9시에 파이팅입니다. 합격의 목걸이를 제가 걸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3020님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군요. 파이팅입니다. 이재은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군대 간 아들이 꿈에 나왔어요. 경아님 꿈풀이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이 소문 도대체 어디까지 난 건가요? 머리 기른 모습으로 나왔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쁜 꿈은 아니겠죠? 어머,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소문이 왜 그렇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얄팍한 제 꿈 해몽 실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군대에는 머리를 기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른 모습으로 나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재은님이 혹시나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셨거나 아니면 빨리 전역했으면 빨리 사회에 나와서 머리 길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투영된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전역하나요, 아드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신해철님, 아픈 어깨가 더 아픈 걸 보니 비가 오려나 봐요. 아유, 몸이 기상청이 되었군요. 아,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들으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분 사연 다 만나볼게요. All right.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l Right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반 헤일런의 Jump였습니다.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연진님, 아 이분 멋지다 연진아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는데요. 어떤 사연 주셨냐면 초5 아들 요즘 코피가 많이 나네요. 오늘도 새벽에 코피 났는데 코피엔 뭐가 좋을까요? 고기도 매일 먹는데 코피 많이 나면 짠하네요. 여러분 뭐가 좋나요? 이 자녀분들 코피 날 땐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봐도 10대까지 자고 일어나 보면 막 베개 피가 막 흥건하게 있을 정도로 코피도 많이 흐르고 평상시에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 코피가 이제 안 나더라고요. 걱정되시겠다. 강수연님, 늦은 출첵입니다. 코감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데 시간이 약인 듯합니다. 어제 삶은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동네 돌아다녀서 사와서 신나게 하모니카 불었습니다. 야, 이 여름의 계절 앞에 많은 수식어를 먹거리로 붙일 수 있지만 옥수수의 계절도 되긴 됐네요. 냉장고 속에 그 365일 들어있는 그 먹거리들 여러분 냉장고에 있으세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을 생각을 못했네요. 365일 먹고 있어서. 박미님, 어제 엄마 모시고 부여 연꽃축제 구경하고 연잎밥 먹고 오다가 마트 들러 옥수수 막걸리 사와 점심에 한 컵씩 드링킹했는데 맛나더라고요. 어머, 풍류를 즐기셨네요. 연꽃 보시고 옥수수 막걸리 드시고. 아, 연꽃을 드신 게 아니지. 보시고. 나은숙님, 오늘 처음 보냅니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요. 환영합니다요. 5654님, 경원님 요즘 손목 손가락 아파서 주사 충격파 치료받으러 다녀요. 손목에 맞는 주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찔끔 나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네요. 아이고, 주사를 직접 맞아요? 장기 치료는 아니시겠죠? 얼마나 더 맞으셔야 하지? 무리하지 마시길요.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하동진님이 코피에는 연근이 최고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9588님이 좀 크면 점막도 두꺼워지면서 나아져요. 걱정 마세요 하고 그러셨네요. 7417님도 연근, 8298님도 연근즙이랑 비타민C 좋다고 하네요. 어릴 때에는 좀 다 이렇게 많이 겪는 증상인가 봅니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꼭 이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성호님, 유일하게 가사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저의 최애곡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신청해 주셨네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니까 지금 따라 부르실 수 있겠죠? 지금 산울림의 노래 나갑니다.

0: 뭘 볼까 고민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허나몽 영화평론가 이지혜 영화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오늘 블랙과 레드의 아주 강렬한 룩스를 네. 그렇죠. 데뷔하신 두 분이 나오셨어요.
1: 아, 두 분이요? 저 얘기 아니었나요?
0: 아, 네, 블랙과
1: 아, 네.
0: 레드. 아, 그 안에도 있는데. 유니폼 안에도 블랙과 레드가 함께 있긴 하네요.
1: 아, 네, 네.
0: 근데 워낙 레드가 강해서 아, 네. 이 옷을 오늘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고. 네.
1: 저는 항상 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
0: 맞춰가지고 아니에요.
1: 매번
0: 매주
1: 네. 맞춰서 이제 디테일하게 옷을 입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딱 보시면 네. 예, 저는 탁구복이라고 해서 입고 왔는데 네. 다른 분들이 다 아, 왜 축구 저지를 입고 왔냐고.
0: 아, 요즘에 최근에 좀 이제 네. 축구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었다 그쵸. 보니까 네네. 유니폼을 보니까 축구가 네. 생각이 먼저 네, 저는 났지만 탁구복. 탁구복을 입고 네. 오셨다고 합니다.
1: 왜냐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탁구가 배격인 작품이에요.
0: 네.
1: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티모시 샬라메. 네. 네. 살라메도 아니고 샬라메. 네. 네,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 준비했습니다.
0: 네. 아, 이 영화 생각보다 좀 네. 개봉이 늦었네요.
1: 아, 네, 그렇죠.
0: 아,
1: 네.
0: 왜냐면 작년에 워낙 맞아요. 그 맞아요. 티모시 샬라메 연기나 뭐 이런 걸로 각종 영화제에서 막 그렇게 이슈가 아, 됐었던
1: 이슈도
0: 걸로.
1: 있었고 그래서 그 연기도 엄청 잘해가지고
2: 26관왕에
1: 네.
2: 올랐던 영화죠. 남우주연상 26관왕.
1: 그래서 이제 와. 아카데미 때 당연히 티모시 샬라메가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아, 티모시 샬라메가 설화에 이제 휩싸였죠. 발레 비아바론으로. 예, 그것 때문에 아.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또 해가 될 만한 어떤 뭐 행위라든지 발언들이 있을 때 네.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이잖아요.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개봉을 했는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보게 됐고, 네. 예, 특히나 이제 티모시 샬라메를 그 마티 슈프림을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 할 때 우리는 이제 오빠 가지고 연기를 잘했다 그러니까요. 잘했다는데
1: 네, 궁금했거든요.
0: 그렇죠. 어느 정도나 잘했는지 몰랐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차차 설명을 해드리고요.
1: 네네네. 네. 영화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0: 1950년대가 배경인 작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극 중에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역할은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이에요. 네. 탁구의 재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탁구는 항상 저는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극 중에 마티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세계 1위다.
1: 지금 폭농감님도 스스로 세계 1위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저는 항상 탁구를 세계 1위라고 생각하고 치거든요.
1: 아, 네, 이런
0: 저랑
1: 자신감.
0: 비슷하더라고요.
1: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마티 슈프림도 슈프림 네. 자체가 성인이 아니고 네,
0: 슈프림이라는 그 최고, 거는 최고의라는 어떤, 뜻이죠.
1: 그걸
0: 맞아요.
1: 표현해 주는 거군요.
0: 근데 본인은 이제 나는 세계 1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그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삼촌이 돈을 안 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티가 어떻게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일을 벌이는데 네.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자꾸 소동이 나요.
2: 네. 굉장히 귀엽게 소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범죄에 가깝죠.
1: 어머,
0: 그렇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갖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네. 연기도 잘하고 멋있긴 한데 아직은 어리니까 뭔가 미성숙한 느낌도 있고 네. 극중의 인물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재능은 있어요. 탁구가 네. 세계 1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한 2, 3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결승까지 무난히 올라가는데 결승에서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본 선수를 만나가지고 일본 선수가 새로운 그 라켓. 근데 네. 영어로는 또 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보니까. 네. 아무튼 라켓을 새로운 걸 가져오면서 패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극중에 이제 마티는 어떻게든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동보다는 훨씬 더 큰 주변에 피해가 너무 많아요.
1: 아 네.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나 보다 했더니 그 사랑하는 여인은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편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그 게임에 나가고 우승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은 커지는 거예요.
1: 아, 저도 안 그래도 이 영화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네네네. 예고편을 봤는데 네네. 저는 이제 탁구를 소재로 한다는 거는 알고 봤는데 예고편이 이거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 액션 네, 영화인가? 그 편집 자체도 그렇지만 네네. 예고편의 어떤 뭐 스피디함이나 뭐 중간중간에 보이는 장면들도 무슨 약간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인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조시 샤프디 감독인데요. 네. 조시 샤프디 감독은 이전에 이제 샤프디 형제라고 해가지고 뭐 네. 언컷 잼스라든지 굿타임이라든지 이제 형제가 만들었는데 네. 이 굿타임은 이제 형제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한 후에 조시 샤프디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1: 오, 어떤 감독인가요?
0: 조시 샤프디가 이제 형제. 그러니까 베니 샤프디와 형제인데 그리고 조시 샤프디가 형이고 언컷 잼스도 그렇고 굿타임도 그렇고 이 마티 슈프림처럼 소동극이에요. 네, 소동극인데 그 소동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소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 샤프디 감독은 거기서 그 인물에게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니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 펼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 슈프림 같은 경우도 50년대 배경, 50년대면 이제 미국이 세계 이제 그 강국 최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던 시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어린 국가인 거죠. 네. 근데 이 어린 국가가 너무나 일찍 세계 최강국으로 하면서 그 모습이 극중에 이제 마티 마우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리고 조금은 성숙하진 못한데 자기가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떠들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소동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시 미국의 어떤 모습들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마틴 스콜세지 같은 경우도 항상 보게 되면 이제 갱단이라든지 그 주변부의 인물을 가지고 나오는 인물들은 말이 엄청 많죠. 극중에 마티도 말이 엄청 많아요. 소동도 엄청 많이 벌이고 주변 인물들도 다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데 근데 조시 샤프디 감독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또 가는 걸 보면 해피엔딩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무슨 느낌을 들었냐면 이게 정말